오늘의 낭독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을

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김동욱의 사랑하는 것은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괜찮은 아침,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7933번님, 은혜로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감사로 꽉찬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최재호 목사님 그리고 하은 PD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얻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다 해주셔서. 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오랫동안 간직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 안에 깊숙이 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감사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그래야겠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 정말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내 욕정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옮기신 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징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내 욕종의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의 다스림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셋되어지면, 새롭게 설정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날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전도자는 고백하잖아요. 그가 왕의 지위를 누렸어요. 수많은 부인이 있어요. 세상 권력과 지혜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모아도다 헛되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세상 것 다 가져도요, 세상 것 다 누려도 헛되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출애굽기는 말해요. 그 애굽의 그 온갖 고난과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되어주시면 나는 그분의 가정의 식구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강성도의 믿음의 삶, 하나님 가정이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모든 가정의 모든 족속의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2026년도를 이 험난한 이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가정입니다. 누구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다음께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은 요한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즐겨 찾으시던 집이 있어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들 베다니에 있는 누구네 집? 나사로의 집에 꼭 머무셨어요. 그 많은 집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도 정말로 많았는데 왜 하필 나사로의 집이었을까? 성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벗이라고 말해요. 또 나사로의 집에는 두 자매가 있어요. 누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쨌든 두 자매가 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기뻐했어요. 한 자매는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한 자매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로를 갖다가 좀 풀어드리고자 음식을 공유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자매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누구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머무시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안식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바깥에서는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때요?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가정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식은 보니까 잠시더라고요. 환경에 주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물질이 주는 평안이 있고 건강에 주는 평안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쉽게 만족을 못해요. 쉽게 실증을 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두고 살아가면 그 만족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가 되고 조금만 지나면 아닌가 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임하셔서
그들의 사방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저 잠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던 포로되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 얻은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겠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안이잖아요. 세상 것 다 가져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해도, 어수룩해 보여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빼앗아 갈 자가 없고요, 빼앗겨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험한 세상길을 살아갈 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대요?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나에게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내 앞에 산지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이끄시는구나.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근데 99가지 다 만족해도 하나가 못마땅하면, 하나 때문에 미움이 생기면 뭐가 돼요? 그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나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겠지 기대하고 소망 중에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의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보내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없이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이 마귀가 뱀으로 변하여서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물으시잖아요. 먼저 아담에게 물으세요. 왜? 아담이 그 가정에 호주니까, 책임자니까. 아담아, 내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면, 정말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가 그것을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하고 그만, 저도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아내의 죄까지 가장이라면 뭐 해야 돼요? 좀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가서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제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 아내의 잘못입니다. 야, 사랑이 변해요. 뭐가 변한다고요? 사랑이 변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뭐예요? 커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모도 나를 뭐 했대요? 버렸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영원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을 깊이 들여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겠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그 사랑으로 평강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랑과 축복은 정말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은 우리의 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참 입술에 침도 안 마르고 고백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아셔요. 몇백 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속을 아십니까? 모르죠. 한 이불 속에 평생을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셔요. 내 악한 모습, 내 추악한 모습, 날마다 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대요.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모아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평강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희망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마귀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올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 바라고 살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미

0: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시작해서 1차, 2차, 3차의 침공 끝에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다시 가서 나라를 뭐 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함께 우리 4절로 6절까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현실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멸망과 파괴와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춤출 때가 오겠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포도원이 재배되어지고 시온산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할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망하는 것 같으나 지금 주어진 현실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 가정에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가정가정마다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십니다. 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겠지.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소망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시기에 이 말씀대로 평안과 사랑과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취재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초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삼계탕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왜 굳이 뜨거운 국물을 먹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했습니다. 더위는 더위로 다스리고 몸이 지칠수록 몸속의 기운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지혜였죠. 그런데 이 이열치열의 지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는 괜히 기운도 없고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워서 밤새 뒤척이다 보니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왠지 힘에 부칠 때가 있죠. 하지만 몸이 지칠수록 보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여름, 이 초복이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이 무더웠는데요. 밥심으로 몸도 든든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도 뜨겁게 채우는 복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 부르며 찬양의 열기로 이열치열 해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 살아계신 주 최연희의 힘찬 찬양 같이 했습니다. 네, 찬양의 열기 여러분 따라 부르시면서 이 열기가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복하면 어떤 음식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삼계탕이 가장 많겠죠. 이런저런 보양식들이 참 많은데요. 꼭 거창하게 챙겨 먹지 않더라도요. 밥이 보약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래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죠. 몸이 지칠수록 우리가 보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요. 혹시 요즘 몸도 마음도 좀 지쳐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 또 찬양 한 곡이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새 힘, 이런 체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시원한 곳을 찾는 건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몸을 챙기듯 영혼도 잘 돌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김인식 손유나가 함께 부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진정 사모하는 시원한 찬양들로 같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보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도 보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9048번님. 아,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자꾸 미뤘는데 오늘은 저녁부터 가족들과 함께 말씀부터 펼쳐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도 말씀으로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3416번님이 초복에 방송가족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아멘.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면서 영육간에 모두 강건한 복받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3517번님 내일부터 2박 3일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주셨어요. 와, 처음으로 참여하는 청년부 수련회. 아,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했을 때 수련회에서 만났다는 고백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3517번님,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더 신앙의 뜨거움,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하는 귀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인에서 출첵 주셨어요. 1355번님. 무더위에 우리 딸이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축복하고 어머님들 고생하셨어요. 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이 여름에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들이 고생하셨네요. 네, 어머님들 출산하시고 아이 돌보시느라 여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꼭 붙들고 버텨보겠습니다. 라면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1743번님. 그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말씀으로 힘얻고 갑니다. 4040번님. 파이팅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5468번님 샬롬 하영PD님 너무 더워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허리가 아파서 찬양 따라 부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밤에 에어컨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이게 며칠째 반복되다 보니까 잘 자는 편인데도 좀 밤에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또 찬양으로 깨워봐야겠죠? 오늘은 2열, 7열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가만히 있기 힘든 찬양들로, 네, 우리 입술도 찬양을 하고, 몸도 같이 춤을 추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힘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날, 네, 우리 몸도 잘 챙겨 드시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몸처럼 영혼도 잘 돌보면서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적 기력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0: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에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다로 또는 산과 계곡으로 나들이를 가면 좀 시원해지지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힘든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 시원해질 수도 있지요. 오늘 어떤 상황 또 어떤 자리에 계실지라도 우리를 진정 시원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서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모두 시원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무거동 교회 유성기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무거동이라는 그 동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저도 이제 울산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무거동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지금 사역하신 지도 좀 되셨지요?
1: 네, 네, 지금 교회 개척하고요. 예. 지금 6년 됐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겪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작은 교회니까 교회의 뭐 재정이나 그다음에 예. 또 사람 수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일꾼들 이런 부분들
0: 그렇죠.
1: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0: 예.
1: 꾸준히 무고동인과 구라와 그리고 또 사모동에
0: 예.
1: 필요한 영혼의 구원이
0: 아멘.
1: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 본질을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기쁨과 다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이 시간 올라오는 기도는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이렇게 중보 기도로 오늘 또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 한 분 한 분께서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처한 환경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이제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또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소망의 기도를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울산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극동방송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을 바라보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남겨놓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사연 올려주실 때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오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0: 내 영혼 평안해. 언어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그때 평안해질 수 있지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소망의 기도에 올라오는 모든 범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화평케 될줄 믿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1: 아,
0: 예, 저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알게 됐는데, 예, 초복이라 뭐 삼계탕 드십시오. 이제 이런 덕담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혼도 이렇게 좀 삼계탕 먹고 좀 시원하게 나듯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중보기도로 좀잘 응답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입니다. 자, 목사님 계속해서 오늘 전화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0: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지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내주실 때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은 사연 앞에 익명 이렇게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 또 함께해 주시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30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정 오빠의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 힘든 가운데 처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직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친정 오빠의 그 사업이 이제 힘든 게 눈에 보일수록 사실은 이제 당사자야 정말 힘들겠지요.
1: 그렇죠.
0: 예, 옆에서 예. 보면서도 또 같은 예. 힘든 마음이 들 텐데 그래도 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참 마음이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요즘 또 경기가 또 예. 어렵기도 하고 또 울산 지역이나 또 지방 쪽에 예. 경기가 오르니까 아마 그렇죠. 사업이 힘드시고 또 함께 또 이렇게 협력하는 그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 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우리 울산 지방에 있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힘내시고요.
0: 아멘.
1: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든 거 그리고 또 많은 고민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또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이 길을 잘 넘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0: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0: 주님.
1: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들의 생업을 이어가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고 또 고난의 파고가 연속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그 파고를 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8030님의 하나님 그 고민을 들어주시옵소서. 친정오빠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정적으로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옵시고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0: 아멘.
1: 또 가족이 또 하나님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나님 앞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마음이 그 오빠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업의 번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과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오빠의 그 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0: 예. 이럴 때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받으시고 또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또 주님의 방법으로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 네, 오빠께서 이제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말고
0: 예.
1: 또 가족과 같이 이렇게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자,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로 기도의 제목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올려주실 분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23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먹고 나면은 속이 더부룩합니다. 복부에 가스도 많이 차고 한참 괜찮았는데 요즘에 다시 소화가 안 되고 또 잠도 좀 부족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허리디스크도 있는데 악화되지 않도록 뭐 무릎, 어깨 튼튼해지고 뭐 불편한 점이 많으시네요. 또 머리부터 발까지 지금 오른쪽만 좀 시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건강이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일, 또 아이 돌보는 일, 교회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열등감, 강박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네, 기도 조범 봐서는 상당히 많이 또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0: 예.
1: 지금 뭐 병원은 가고 계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네, 계속해서 잘 의사 진단대로 그렇게 잘 치료하시면 좋겠는데 아 이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죠.
0: 예.
1: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도하셔서 잘 이끌어 가셔서 이 기도 제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류기사님 계속적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루하루가 평안하다는 사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우리의 잠자리까지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류기사님 하나님 그런 몸과 마음의 평안함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 그리고 덜컹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육신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 마음의 위로를 주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불편함에 연속이 하나님 끊어지고
0: 아멘.
1: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멘. 육신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구류기사님께 임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픈 부위가 하나님 약을 통해서나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혹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한 바 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 마음의 안정을 얻고 육신의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얻은 회복과 하나님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심리적인 열등감과 강박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늘 언제나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구류기사님께 머물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변에서 하나님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73번님 상당히 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친정아빠가 지난주에 2차 항암 후에서 지금 이제 쉬시면서 3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3차는 7월 29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팔에 있는 혈관 색도 시꺼멓게 돼서 마음이 아픈데 췌장암이라고 하시네요. 항암 오래하지 않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지금 암병동에서 힘겹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환우분들이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역사해달라고 또 같이 올려주셨고요.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암 환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중보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1: 네네 그러셨네요.
0: 예, 참 귀합니다 목사님.
1: 네 아이고 이렇게 이런 질병을 앓으신 분들에게 뭐 어떻게 무슨 위로가 무슨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우리 친정 아버님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하는 어머님 모든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0: 아멘.
1: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이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아멘.
1: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0: 예.
1: 우리 0974님 힘을 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0: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고
1: 아멘.
0: 또 현대의학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좋은 예우들이 많이 예. 있으니까
1: 예예.
0: 절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공구 칠사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췌장암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함께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우리 0974님과 그리고 특별히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기회에 하나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시작이 되어서 다시 얻은 새 생명 다시 얻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암병동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기회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약물과 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뿐만 아니라 다른 환우들도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님과 그리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문자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때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앞에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문자를 넣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에도 전달이 되어서 계속 기도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문자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강중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강중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정말 산 소망이 되시지요. 여기서 소망은 우리의 헛된 소망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정말 기쁨으로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또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 또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까지 연결되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 남편이 요즘 계속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0: 피곤할 수 있죠.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1: 그럼요.
0: 예.
1: 예. 우리 성도님들 속된 말로 뭐 먹고 사는 문제,
0: 먹고
1: 그죠?
0: 사는
1: 먹고
0: 문제요.
1: 먹고 봉이 포도청이다 그렇게
0: 그렇죠.
1: 하는데 참 어려우십니다. 뭐 아까 상공인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우리
0: 예.
1: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아니고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니까 정말 두 배, 세 배로
0: 예.
1: 또 교회에서는 또 직분도 감당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0: 그렇죠.
1: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니까
0: 예.
1: 가능한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요일이잖아요.
0: 예.
1: 일요일날 저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또 직분 맡고 또 봉사하고 그다음에 또 생업 가운데 또 수요 기도에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고야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0: 아멘.
1: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0: 아멘.
1: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오늘 그 승리의 그 길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9215번님에서
0: 예.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소망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9215님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전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 애쓰고 힘써 하나님 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코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물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겠지만 주님께서 옆에 함께 하시고 또
0: 아멘.
1: 때로는 끌어주시고 또 때로는 밀어주시고 때로는 또 업어가셔서 우리 남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마음까지 지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또 하나님 직장에서 맡은 바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체력을 다해 주시고 마음의 은혜로움을 다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무더위와 또 추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과 상쾌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남편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반드시 우리 9215번님의 그 사랑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전달되며 우리 극동방송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져서 우리 남편분 반드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분과 생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사옵나니 주님 이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성심교회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겠구나.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3233번님,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성심교회가 우리의 기도의 그 화로가, 향로가 같이 주님께 올라가서
1: 네.
0: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될 것이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1: 네네. 우리 3233 목사님, 아, 정말 지혜롭게 또 이렇게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0: 예.
1: 이 건축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0: 그렇죠.
1: 앞에서 시험거리도 많이 있고,
0: 예.
1: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이게 교회 건축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0: 예.
1: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많이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 힘을 내셔서, 또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축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3233님, 성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전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하나님 교회 건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떻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재정적인 문제

0: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필요한 하나님 건축의 지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도들이 합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성공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재정 문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0: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성신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의 제목을 올린 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는 지금 덥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은 그 육신의 그 더위가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마음의 아픔으로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또 주님의 때 보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응답이 또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이 함께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동문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결말은 항상 행복이고 감사하고 승리일 줄 믿으니까
1: 아멘.
0: 우리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반가운 소식 복음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목사님 정말 그 여름 가운데 또 사역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으로 또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무거동 교회는 어떻게 여름 사역 하고 계시는지?
0: 여름 사역 같이 그냥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일상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지고
1: 아멘.
0: 있습니다.
1: 아멘. 네. 우리가 이 소망의 기도에 함께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의식과 그리고 이 극동방송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건데요. 우리도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간절히 또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간단하게 우리 여름날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지요.
0: 네, 무덥습니다. 짜증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기분들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찬양 하나 들으시고 잠시 그늘로 피하셔서 하나님과 잠깐 교제 나누시면 또 지혜로운 여름 누릴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그런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아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피난처 되시는 주 안에서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

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

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해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노회 수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해태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탑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앞에 건립됐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노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목회자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제 헌법조항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앞서 교단장정을 개정해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6년의 휴직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장합동과 통합 등 대다수 주요 장로교단은 여전히 관련 복지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1가정 양립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3% 급증한 34만여 명에 이르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교회가 정작 사역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돼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서울 종로구의 카페 브릿지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아픔을 딛고 돌아온 김갈렙 선교사 부부가 대학가 중국인 유학생을 품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 환대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 공간은 성결교단 등 교계 협력 사역을 거쳐 현재 10개국 유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한 자국어 예배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통해 타지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이어받은 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로 캠퍼스를 비우는 여름 시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대학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원금향 선교사는 이웃을 향한 정직한 환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이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적극 환대하고 양육하여 선교 협력자로 세우고 또 다른 유학생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도심 속 선교 공동체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해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노회 수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노회 수의 보고 마감 집계에서 전체 노회 과반과 투표 노회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는 안은 물론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함께 무산됩니다. 합동총회 측은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일부 노회의 추가 서류를 취합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계 내부에서는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청년세대 간의 극심한 인식 차이가 제도 도입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성서공회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전서 2240만 부를 보급했으며 단편과 신약성서를 합산한 누적 반포수는 1억 483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부흥을 겪고 있으나 성경 공급이 정체된 몽골 등 영적 소외지

0: 역의 표준어 성서 번역과 전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의 후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서 보급 사역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해태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탑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앞에 건립됐습니다.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모인 1억 원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서울 영등포구 선교회 마당에 기념탑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 제막식을 갖습니다. 이번 기념탑은 지난 1979년 7월 17일 해태 여성 노동자 700여 명이 선교회 강당에 모여 8시간 노동제를 결의하고 기업의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손은정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목사는 이 기념탑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을 넘어 배달 노동 등 현재도 계속되는 과로 문제를 환기하고 노동자의 쉼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 기온은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자외선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고 바람은 초속 5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2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하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입니다. 수영을 하기 전 손과 발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신체 부위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이라도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영을 즉시 멈추고 몸을 따뜻하게 감싼 뒤 휴식을 취합니다. 또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는 곳이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으며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린 후 신속하게 119로 신고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119를 눌러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조를 삼가고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등을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이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경험이 있거나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 빠진 사람의 뒤편으로 접근해 구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0: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0: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씩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 우리나라를 적대적인 나라로 대하면서 단절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을 회색으로 칠해서 또 외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북한 지역의 땅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남쪽 부분만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남남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남과 북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참 뻔한 말, 또 뻔한 표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 통일입니다. 우리 때 통일의 그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된 땅에서 또 하나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건 더 기도해야겠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이 방송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그리고 복음통일과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이런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 스페셜에는 귀한 찬양들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시죠.

주 예수의 나라,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이 땅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이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품다 보면 저절로 기도의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OFD데이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계속해서 곁에 두시면 저희 극동방송의 역사는 정말 북녘 복음화를 위한 역사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계속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느껴보시고 또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체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원에서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하셨어요. 우리 2682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얼빈에서 오셨어요. 야, 우리 9673님, 이분 어떻게 중국에서 저희 어플로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일산에서도 그리고 익산에서도 오셨고 또 많은 지역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역 좀 적어주세요 하셨죠.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해요. 임지연 PD는 잠시 쉬고 여러분을 저 혼자 만나 뵙고 있는데 저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 또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일 배우기라는 시사 코너들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두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같이 풀어주세요. 야, 강릉에서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6166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아자!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 많이들 아시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후에 통일 배우기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매일 함께하고 있죠. 두 문제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하루에 두 뼘씩만 마음의 거리 한번 좁혀가 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퀴즈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출첵하셨고 네, 오산에서도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어요. 강릉입니다 하신 분 아까 계셨는데 대전 가는 길에 거창해서 남기신 분도 계셨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풀어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문제 잘 듣고 보기도 있으니까 정답 문자로 풀로 남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도 다 우리 땅이라는 건데 그 가운데 지금 남쪽에 속해 있지만 북한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서해상의 한 섬이 있어요. 원래는 황해도 부속 도서, 부속 섬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 남측의 실효지배로 우리 측 영토가 된 서해 5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요? 야, 서해상에 섬들이 참 많아요. 뭐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저 북한과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대청도, 뭐 소청도 이런 섬 들어보셨죠? 거기 있는 섬들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원래는 황해도에 더 가까워서 황해도 소속이었다가 전쟁 이후에는 우리 인천 소속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백령도, 2번은 안면도, 충남인 안면도, 3번은 영종도.

영종도일까요? 안면도일까요? 영종도일까요? 정답 아시겠어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드리면 이곳에 저희 극동방송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 북녘당 황해도 연안 지역에 이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녘의 성도들도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봤더니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서해 5도, 북한에 가장 가까운 서해 5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평도도 있고 뭐 대청도, 소청도도 있고, 근데 이 섬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섬이 있어요. 5도 중에서, 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힌트로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 보니까 새의 흰 날개라는 뜻도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또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맞히실 수 있으실 텐데, 야, 지금 정답들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군 시절에 많이 경비하던 섬입니다. 우리 069호님 정답. 예, 감사해요. 그리고 9821 성도님도 현재는 인천 옹진구 소속이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는 신청해 주신 찬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639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지금 맞추고 계시네요. 예. 자,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5도 중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또 원래는 황해도에 속해 있었다가 지금 우리 측의 영토가 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100길을 한 3시간 반 4시간 가야 되는데 북한 땅이 막 보여요. 엄청 앞에 있거든요. 자, 이 땅은 어디일까? 힌트 드렸죠?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는 곳이다. 자, 1번이 백령도, 2번 안면도, 3번 영종도 가운데 정답은 1번 백령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는데 백령도랑 가깝다고 하셨었어요. 9705님. 그러니까요. 황해도 이 장산 곳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안에 엄청 가깝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이야, 저 땅을 놓고 제가 진짜 기도도 절로 나오게 됐던 그런 곳. 자, 백령도. 그리고 우리 해병 출신이 엄청 많이 오늘 참여하셨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가 근무하는 거! 하시면서 백령도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교회 청년이 상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도 남겨주셨고,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신 분, 특별히 그 수료식 때 훈련 도중에 순직한 해병의 부모님께서 자녀 옷을 받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울컥하네요 하셨는데, 이 백령도에는요 천안함 사건 아시죠? 이들을 기르는, 그때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탑도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 그래서 백령도에는 사실 주민들보다 해병대를 비롯한 우리 군인 숫자가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그 땅에서 북녘을 향해, 북한 땅을 향해서 AM도 아니고 FM의 이 깨끗한 음질로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극동방송이 그곳에 중계소를 세워서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전파선교 헌금 물질에 보내주신 덕분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 백령 중계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리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통일 앞당겨 주실 겁니다 하시면서 7041님도 남겨주셨고 2545님 필승 456기 변경돼서 금메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몇 개야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극동방송 통해서 북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7930님도 남겨주셨어요. 야,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군복무 하셨어요. 조카가 지금 복무하고 있어요. 백령도에서 포사격 했었어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기도처럼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퀴즈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릴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 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두 번째 문제 전에 특별히 백령도는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령도에 들러서 성경을 보급했던 그런 역사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올해 초에 우리 토마스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기 위해서 교계에서 열심히 지금 사육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야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져서 백령도에는 정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섬 이름 맞히기예요. 이번에는 동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은요 자연 풍광이 정말 청해 너무 아름답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주요 특산품은 여기 오징어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해 최동단 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일까 맞히시면 되는데요.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동해에 있는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풍광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주요 특산품이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이에요. 힌트 드릴까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섬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쏘는 복음이 동해상에 조업하는 어업하는 많은 선박들, 특별히 북한의 선박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자, 이 섬은 어디일까요? 극동방송의 최동단 중계소가 있는 섬.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찬양 신청도 많고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축복의 찬양입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히즈 플랜이 찬양합니다.

야, 너는 꽃이야 히즈 플랜이었고요. 이어서 찬양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와같이 길 가는 거. 오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저희 극동방송 사역과 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오징어라는 특산물이 있는 섬이에요. 1번이 울릉도, 1번이 죽도, 2번이 울릉도, 3번이 마라도인데요.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빨리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제발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시간 딱 2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십시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동해 안에 있는, 동해상에 있는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섬. 뭐 강릉이나 포항에서 뭐 삼척 동해 이런 데서도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편으로. 그렇죠? 곧 이제 공항도 생긴다고 하는데 오징어라는 특산물을 자랑하는 이곳. 이 섬의 이름은 2번 울릉도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울릉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극동방송에 이제 울릉 중계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울릉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해상 그러니까 뭐 강원도 동해 쪽이나 북한 동해 쪽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분들이 선원분들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아신다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은 서쪽 가장 끝에 우리 백령도에 동쪽 가장 끝에 독도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가장 끝에 우리 울릉도에 이렇게 중계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최북단 방송사가 어딥니까? 우리 강원극동방송입니다. 속초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남단 어딥니까? 제주에도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다이아몬드 이 모양으로 딱 중계소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에서 쏘는 이 전파가 저 북녘 땅을 변화시키고 예, 복음을 쉼없이 24시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복음을 다양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또 기도와 헌신으로 저는 70년간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북방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울릉도에 저 탈북민분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6089 성도님 다녀오시고 꼭 간증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저 울릉도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오징어 많이 먹었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날씨가 좋아서 울릉도 갔다가 독도도 보고 왔다고 흥분해서 쉼없이 자랑을 막 하시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8087님도 정답 1번 울릉도 남겨주셨습니다. 7930님은요 이 섬에서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이 북녘의 주민들의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으며 동탄에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울릉도에서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 2387님이시죠. 여기 울릉도는 진짜 멋진 경관 자랑합니다. 모두 모두 구경 오세요 하셨는데 가셔서 저희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울산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예 포항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출첵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갖게 됐죠. 야 이보세요 4224 성도님 전략적인 곳에 이 중계소 위치 정말 멋집니다. 저희 외삼촌이 어부신데 예, 바다에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요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도 진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문제 당첨자분들께도 저희가 개별 연락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기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3347 성도님의 신청해 주신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AY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떼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써머.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기준인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열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에게 성도들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이 과연 성숙한가 혹은 미성숙한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다 큰 어른이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어른이 할 만한 행동과 생각을 할 만한데 그 어른이 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얄팍하고 사고가 얄팍하고 마음도 얄팍하고 또 무분별하게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옆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한심해 보일 겁니다. 또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이제 100명이 다 모여있는 어떤 집단 혹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돌발 행동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갑자기

갑자기 별로 그럴 것도 아닌데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원래 미성숙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싸우는 거죠. 근데 1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그것을 분별해 주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집단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그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과 얼마나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관계들 또 여러 사람들 또 이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정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인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꼭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행위와 실천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더 경험하여야 한다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맹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전혀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보려면 솔직해야 하고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자아성찰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스스로 자아성찰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말씀이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사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의 계모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교도,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은 그 신앙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이 일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음행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묵인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 쫓아내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쫓아내라고 하면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라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혹은 과장은 아니고 쫓아내라는 말이 맞는데 쫓아내면서 그를 영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음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일 때문에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그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를 영적으로 끝까지 왜 책임지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그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 죄악의 경중을 따주어서 그것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에게 회개하도록 그를 설득하고 혹 그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합리화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런 말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 출교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5절 끝에 있는데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음행한 사람이 음행을 행하고도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줄 잘 모른다면 교회에서는 책임지고 성경의 기준으로 그의 잘못을 명확하게 규명하여서 그가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가르치고 반성하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그를 출교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를 출교하면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출교를 당하고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출교당한 그 사실이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보면서 언젠가 그가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를 책임지되 끝까지 영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로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기준되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이것은 송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가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들이 싸우지 내가 싸우냐 그냥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기나 하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확인하여서 명백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올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진실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호도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잘못을 명확하게 혹은 잘한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 약간 흐릿하게 알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일들 아닙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함부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거짓말하는 판에 뭐 일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뭐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공동체 안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결혼과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결혼과 성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많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결혼과 성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그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조금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입니다. 이게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테네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스토학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을 만난다 하는 이야기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쾌락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당시에 음란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상당히 접합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와 상당히 만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기의 어떤 논리와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스토아 학파의 주장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주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당시 있었던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욕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인 욕구에 대해서 상당히 금지시하는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결혼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말은 그 이유는 인간의 욕구가 죄로 이어지고 또 문란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냐? 만약에 그게 그렇게 걱정된다고 한다면 서로 결혼해라. 결혼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 자체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문화에서는 육체를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논리적인 것

영적인 활동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 문화를 지난번에 헬레니즘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문화를 헤브라이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르고 그때 당시에 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괜히 복잡하죠.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철학 안에서는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적인 모든 것, 모든 어떤 정욕과 또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이렇게 하는 쪽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인간의 그 욕구가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도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의 그 정당한 욕구도 잘못하면 범죄로 흐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음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욕이라는 것과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욕이 그러나 무분별하게 표출되거나 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무 곳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을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남의 빵을 뺏어 먹거나 훔쳐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욕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집안이 어디 한둘이며 무분별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버려진 영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욕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욕을 제약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성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여자는 남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올바른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남자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계속 필요를 말하고 한쪽은 그 필요를 계속 채워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나의 필요만 강요를 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게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관계는 결코 아니지만 늘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은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요구만 하고 한쪽은 요구를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계속 한다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의 관계는 난간에 봉착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계속 그 관계 가운데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나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깊이 공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발생한 죄악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또 이 공동체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는 기준을 서로 협력하여서 합의하여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여러 많은 기술과 논의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공통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내버려 두고 그 죄와 단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에서 죄와 늘 싸우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마음의 열망이 가득 차지 않아서 삶의 여러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여러 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과 싸우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와 죄가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죄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고 그 죄를 뽑아내고 그 죄를 보완하고 또 그 죄의 소욕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고 하는 죄라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공동체에 생긴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의 기준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말씀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죄 오버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안에 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것이 그냥 너무 오버하고 지나치고 또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지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제가 계속 말씀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식 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듯이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조금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고 우리가 우리 울산 삼산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진실을 사랑해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가 진실을 좀 덮어두는 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뜻이 거짓이라는 토양 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이라는 토양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 우리를 치유하겠습니까? 진실이 우리를 치유하겠습니까? 진실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진실을 규명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거짓된 것들과 죄악된 것을 규명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진실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진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공동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아이가 될 겁니다. 자기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땡깡을 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악한 일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도무지 제어할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올바로 가야 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그냥 막 공격하듯이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함께 논의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난하듯이 문제를 일으키듯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책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집에서 뭘 잘못한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0: 자녀가 그 자녀의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읽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전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공동체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묻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규명할 만큼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은 어떨 때는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에 올곧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격적이란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 하던 거 혹시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더운 이 시즌에 한번 그 설렁설렁 하던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당연히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스페어, 뭐 인정하면서 가보는 거죠. 덥다고 핑계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우리가 더 휴가를 가고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면서 수련회 가면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뭔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더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쵸?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그거에 맞춰 나도 할까 말까 했던 일, 설렁설렁 했던 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첫 곡 갑니다. 준아목, 힘을 내, 힘을 내.

주나목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또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초복. 네,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고 아멘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7201번님 본격적으로 그 다음 뭐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아 내가 부족했는데 그래 이 초복 뜨거운 여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0476번님 잘 오셨고 광주 겁나게 더워요 출첵. 0617번님 고맙습니다. 2756번님 4356번님 자 이렇게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서천 8845 광주 9003 인천 2320 덥고 힘내지만 힘들지만 화이팅 4356 성남 우리 택시기사님 7361번 고맙습니다. 한 달 전에 전도했던 분과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교회 잘 적응하기를. 익산 4605 본격적으로 수련회 밥 준비해 봐야겠어요. 새끼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다 모이세요 라고. 그러게요. 예전엔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막 여전도에서 따라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밥 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 막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막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 뜨거운 여름에 막 설거지하고 야 6089번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1203 서울역 0476 무더운 여름날 저희 집 타일 바르고 있어요. 반짝반짝 예뻐질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라고 1455번님 0476번님 점심 낙곱새 드셨다고 하, 또 힘나는 거 드셨군요. 춘천 흐린 날씨라고 0763번님 충남 예산에서도 오셨고요. 평택 오전 근무만 하면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햇빛 쨍쨍. 자, 포항 38도래요. 3923번님. 자, 성경 십독하고 계속 게으름 부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십독했는데 이제 본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0번님.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세요. 공덕 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아이들 식사 담당해 주신대요. 아, 또 이렇게 또 이런 여선교회가 있겠네요. 있어요. 자, 오늘 생일이신 6982번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주님은 내 기쁨.

0: 찬양이 시원합니다. 와, 주님은 내 기쁨.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3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위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수동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삼계탕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위 딸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예, 3484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관 여섯 번째 아이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9294번님 오셨습니다. 8월 첫 주 농어촌 전도행 100여 명이 가신다고요. 밥해 주시라고 권사님들 10분 별도로 가신다. 야, 여름 아울리치. 아직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 아울리치 3박 4일 다음 주 출발, 1차로 남원, 2차 다음 주 횡성, 3차 8월 첫째 주 경상도 출발. 야, 9625번님.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 봤죠? 고맙습니다. 야, 재밌겠다. 더워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재밌잖아요. 전도하고, 그죠? 0476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올케가 신우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신우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제가 신우이. 김미용님이거든요. 김미용님. 자, 신호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용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에 저는 김인수피디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올케언이 되시는 서애화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1: 네, 맞아요.
0: 방송국에서
1: 네.
0: 전화 갈 거라고.
1: 네.
0: 보니까 우리 김미용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셨다고 했고,
1: 네.
0: 최근에 좀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1: 아, 그 생각을 했던 거는
0: 네.
1: 좀 항상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뭐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았고
0: 예예.
1: 그리고 성도 주위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저를 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위에 가깝게 없었기도 했었고
0: 예예.
1: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거 이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0: 네.
1: 정말 이게 조금 뭐 뭔가 좀 이끌림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지지 않아서
0: 네.
1: 살피 미루다가
0: 네네.
1: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번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0: 네네.
1: 이제 처음이니까 뭐
0: 예.
1: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0: 그래요.
1: 분들이.
0: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한번 방송 얘기를 하시던가요?
1: 방송?
0: 극동방송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1: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0: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드렸는데 극동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그럼 무슨 프로가 있죠? 극동방송.
0: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1: 드론은 봤어요.
0: 드론은 몇 번 봤어요.
1: 네네.
0: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미용님 같은 분들 좀 도움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 네네.
0: 사실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1: 아, 네네.
0: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1: 아,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0: 예,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1: 아, 네네. 예,
0: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딱 당첨이 돼서 전화를 걸면 선물들이거든요. 선물.
1: 아, 네.
0: 선물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1: 네네.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0: 보령.
1: 네네.
0: 아 요즘 이제 사람들 거기 많이 몰리겠는데요?
1: 맞아요. 네. 대천 해수욕장.
0: 대천 해수욕장. 뭐 네, 보령 머드 축제 막 거기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예전에 한번 막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야.
1: 네.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0: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 해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네.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팔에서 네.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1: 네.
0: 많죠?
1: 네, 네, 많네요, 뭐가.
0: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본인 하나. 올케어 언니 거 하나, 이렇게.
1: 저 유산균으로.
0: 예.
1: 올케어 언니도 주고 저도 주시면 좋겠는데.
0: 아, 오케이. 유산균. 네. 올케어 언니가 유산균을 좋아하나 봐요.
1: 아니, 유산균 몸에 좋다 하니까 한번 먹어봐.
0: 제가 그럼 올케어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산균 좋은지.
1: 아, 네.
0: 언니?
1: 네네.
0: 유산균 좋아요?
1: 네, 좋아합니다.
0: 뭐 좋다고 해야지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1: 아, 네.
0: 이따가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자,
1: 아, 네. 우리
0: 좋습니다. 그 올케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1: 아 진짜네요.
0: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1: 아 진짜.
0: 예, 서프라이즈 하려고 준비 좀 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올케 언니가 우리 아, 김미용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1: 아 진짜 저 기분이 예.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기분 좋죠. 막 기도하고 네. 준비하고 그러다가 아, 방송국으로 진짜.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김미용님.
1: 응? 아,
0: 전화 좀 꼭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예, 미리 약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1: 아, 언니. 응. 아, 언니 고마워요.
0: 언니가 우리 김미용님한테
1: 진짜.
0: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대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가시면서. 자,
1: 네.
0: 예.
2: 아가씨,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매 순간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믿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렇게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아가씨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와. 자, 우리 김미용님.
1: 네.
0: 지금 어떻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네. 양쪽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1: 눈물이 나요.
0: 눈물 나시죠?
1: 네네.
0: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딱 이번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올케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할 거거든요.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네. 자,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똑같이 따라하면
0: 네네네 사랑의 네.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우리 김미용님.
1: 네네.
0: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1: 네.
0: 예수님이 김미용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1: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삶의 구주, 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을 때 이제 우리는 네. 이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네. 믿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은.
1: 네.
0: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보시고 대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0: 보령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네.
0: 혹시 주위에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까 잘 안 계시다고 했죠?
1: 네, 주위에 제가 뭐, 친하게 지내본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예. 그런 게 없어요.
0: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예배 한 드리시고, 번,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쭉 드리시면서 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올케 언니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1: 언니. 아가씨 말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누구나 막 힘든 그 평화로 보여도 누구나 이렇게 힘든과 이런 고민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막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라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언가로 풀어야 될까 이런 걸 요즘에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니였던 거고 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런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2: 아멘. 아가씨에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1: 고마워요.
0: 아이고 진짜 참 우리 우리 언니께서 참 먼저 잘 본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예환님 또 이렇게 또 애청자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환님은 대전에 계시죠?
2: 네네.
0: 저희가 이제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보령에 네. 있는 귀한 또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올케 씨는 이 두 분 너무 귀하고 축하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고 눈물 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막 오네요.
2: 감사합니다.
0: 본인들도 막 울컥하다고. 예. 정말 우리 서예환님 김미용님 너무 감사하고 김미용님 혹시 네. 아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1: 찬양요? 제가 네.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자주 듣는 게 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제가 많이 듣고 울었던 게 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0: 광야를 지나며
1: 듣고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 듣고
0: 네네.
1: 많이 마음 달래게 했던
0: 그런 찬양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1: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이 조금 가지면서
0: 네네.
1: 그런 찬양이 뭐가 있나 듣다가 그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자주 찾아서 들었어요.
0: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극동 방송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네.
0: 이제 거기 충남에 계시니까 93.3 해가지고 대전극동방송 들으셔도 좋고
1: 네.
0: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1: 네.
0: 찬양 듣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광야를 지나며 지금 틀고 있거든요.
1: 네,
0: 전화 끊으면은 한번 라디오나 핸드폰 틀어보십시오.
1: 네네.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광야를 지나며 정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의 대는 김미용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다 지났어요. 거의 끝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 올케 언니에게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총연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김미용님, 하나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평안한 우리 올케 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전화 통화를 들으시면서 울컥울컥 눈물눈물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와, 신기하네요. 아까 올케 언니가 신청했고 신우이에게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요청해서 올케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뭐 짜고 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또딱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좀 반대입니다. 제가 올케 언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입수했거든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저 신기수님 되시죠?
1: 네네.
0: 네, 저는 극도

0: 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네, 우리 신우이 되시는 황선미님께서
1: 네.
0: 방송국으로 우리 신기수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0: 얘기 들었죠?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교라고 들었는데, 신기수님?
1: 그냥 지인들이 몇번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들어보진
0: 아, 들어보진
1: 않았고요.
0: 않았고, 어떤
1: 네네.
0: 방송인지는 아시잖아요, 극동방송이.
1: 네네.
0: 근데 신우이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0: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셨고, 교회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1: 아,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가씨가 저희 그 시댁이 시골이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언덕배기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0: 네.
1: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0: 예.
1: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거길 다니셨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 어머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0: 네.
1: 거길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몸이 이번에 안 좋았었는데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러셔갖고
0: 예.
1: 언젠가 한 번은 저길 좀 가봤으면 싶었는데
0: 네.
1: 그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무슨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계기로 같이 가게 됐는데
0: 네.
1: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또
0: 네.
1: 아가씨랑 같이 가게 돼서 조금 남다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1: 아, 전 대전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시댁은 공주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공주
0: 공주에 있는
1: 서쪽
0: 어떤 교회를 갔군요, 어머니하고.
1: 네, 거기 공주 서쪽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0: 예.
1: 거기 가다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교회가 딱
0: 그렇구나.
1: 보여요.
0: 예.
1: 네,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였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안 가다가
0: 네.
1: 이번에 처음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가게
0: 처음 간
1: 됐거든요.
0: 거죠. 공주에 있는.
1: 네.
0: 그렇구나. 지금 사시는 곳은 대전 맞나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예배 드릴 땐좀 마음이 편안했군요.
1: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0: 편안한 걸 넘어서 또 즐거움까지. 좋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황선미님의 요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1: 그래요?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1: 아,
0: 선물을 하나
1: 그러네.
0: 골라 보시면 되는데, 본인 거 하나, 신우이 거 하나. 제가
1: 아,
0: 불러볼게요, 선물. 자,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너무 많아서.
0: 그래도 고르신다면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1: 뭐가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래도,
1: 그러게요.
0: 그래도,
1: 저 쭈꾸미요?
0: 쭈꾸미. 자,
1: 네.
0: 우리 신우이는 뭘 좋아할까요?
1: 저희
0: 예.
1: 아가씨는 건강 생각 많이 하시니까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황선미님.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1: 네.
0: 맞나요? 예?
1: 아니요, 네.
0: 유산균 좋습니까?
1: 아, 네, 너무 좋아요.
0: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신기수님,
1: 네.
0: 방송 중인데 옆에 지금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옆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1: 아, 진짜?
0: 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1: 아유, 부끄럽네요.
0: 뭘 부끄러워요. 예. 우리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신청했네요.
1: 아유,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작전 짜가지고 전화했어요.
1: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도 빨간해지고.
0: 자, 우리

0: 않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언니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니를 통해서 또 오빠도 교회 나가고 또 언니로 인해서 또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신우이가 야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우리 신기수님.
1: 네.
2: 이제 교회를 최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2: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막 내가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1: 네네.
2: 물론 어려움들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아무 그런 세계, 또 다른 생각 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2: 저 따라서 기도 네. 한번 하실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
1: 네네.
2: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기수님,
1: 네.
2: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신기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기수님 또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 네. 예수님 꼭 믿고 약간 이제 나의 구주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모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우리 예약해 놓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아까 그럼 사시는 곳이 대전인 거죠?
1: 네, 네.
2: 예, 저희가 대전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1: 아니 제가 주일에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2: 네네
1: 잘 못
0: 시간
1: 가요.
0: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언니. 예배 드리고 돌일 보세요.
2: 자 이제 우리 신우이님 네 목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일단은 매주 네. 나가면 좋은데 매주 못 네. 나가도 일단은 한번 첫 발을 뛰시고요.
1: 네네.
2: 그리고 사실 마음 먹기 달렸어요.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내는 거니까 주일날 일요일에 네. 네.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시고 마음을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1: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2: 저희가 교회도 그러면은 대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네네.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2: 신우이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항상 감사하고 부럽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2: 네. 자, 우리 신기수님이 네. 혹시 아시는 그 교회 노래 찬양 있어요? 좋아하는 거?
1: 내게 밤 같은
2: 평화.
1: 네. 네.

0: 어떻게 하세요, 이 노래를?
1: 예? 네? 어렸을 때 교회 친구 따라가서 몇번 불러서
0: 친구 따라가서 그 어렸을 때몇번 갔구나.
1: 네, 그래서 그 노래는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0: 여름에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곳 혹시 갔어요?
1: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두 번 갔던 거
0: 그래요.
1: 기억에 그 노래가.
0: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네, 마무리 네. 하겠는데
1: 네.
0: 자, 라디오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네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신기수님, 황선미님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인사하시면서
3: 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2: 아, 감사해요.
0: 신기수님 교회 갔다 왔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끼라 공교롭게도 올케 언니가 신우이 전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요청해가지고 교회 소개도 각각 하기로 했고 우리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분들 꼭 예, 교회 다니면서 극동방송에 애청자 되면서 좋은 소식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했는데 퇴근할 때 오늘 지안이랑 듣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6161번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4356번님의 신청곡 온 세상 창조주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군요. 1761번님 군대에서도 주님의 향기 풍기는 우리 소혁진 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방송 들을 때마다 나를 울리는 새끼라 우리 8236번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차지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큰 나무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전환점이라는 게 있죠. 전환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 분기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전환점, 어떤 기점으로 해서 내 삶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시기가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죠.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가 대중들에게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또 따를 때 약간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삶이 복잡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세례요한의 존재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보이스. 이런 소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이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소리, 하늘의 음성입니다. 자, 그는 광야에서 그였는데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심플하게 살았어요. 그가 광야로 간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언제나 도시와 비교가 됩니다. 도시는 인간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소음이죠, 소음. 세례요한은 광야에 갔어요. 왜? 광야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광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늘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은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하늘의 소리, 그 음성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땅에 흘려보내는, 그 말씀이 그 땅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역할은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였어요. 회개. 설교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시종일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출발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키워드를 눌러야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왜? 회개가 없었으니까. 회개를 해야 뉴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거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그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한, 전환점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디렉션,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이 중요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잘못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라. 가던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돌이키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느낌이 아닙니다. 울고 나니 좀 기분이 나아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 붙잡고 있던 것, 바라보고 있던 것, 집착하던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익숙함이란 뭘까요? 죄의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죄의 어떤 죄의 행동보다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뿌리가 문제예요. 죄의 나무예요. 그냥 열리는 게 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회개했다고 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죄의 습관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오래 묵은 습관. 회개는 그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싫어져야 되고, 진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는 것. 여러분, 토해낸 걸 누가 다시 그 들여다보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다시 그것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져야 정상이에요.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깊은 탄식이 오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죄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 이 하이웨이를 열어놓으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구체적이잖아요.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요, 높은 곳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도두어야 평탄하게 해야 된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하나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오시고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대표적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높아진 마음.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어. 가로막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으로 무장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 또 어떤 방해물입니까? 깊은 골짜기,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원망의 화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해냅니다. 불평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억지를 부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절대화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방해물을 깔끔히 치워야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비중이 있는 게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돈이라고 말하겠죠. 물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름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찬란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간혹 착시를 일으켜 찬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찬란한 건 없어요. 찬란한 대신 세상에서 나타나는 건 요란함, 현란함, 호화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풍이 불면 한나절에도 꽃의 영광은 훅 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장엄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전에 보지 못한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초라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가면 해도 다른 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뜨는 일이라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장애물을 거두어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빛줄기가 임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시간. 예배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에 열려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그때 비로소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것.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영혼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밀듯 밀려오고 생수와 같이 밀려올 때 내 영혼의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교려합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한다. 대로가 열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오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편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멋진 차라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할 때로 황폐해져 있어요.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막혀 있어.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 온갖 것을 다 바꾸어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모든 게 변합니다. 존재가 변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게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모든 결핍은 사라지고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려면 이전 것을 버려라. 새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이전에 쓰던 물건들을 다 버려버리잖아. 왜? 새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버릴 것을 버려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가치관을 버려라. 생각의 틀을 버려라. 기존의 유대 종교로는 더 이상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 있었고 그 종교에 찌들려 있던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 지도자 아래 물들어 있던 백성들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 공허한 예배를 반복했어. 형식에 젖은 무료한 종교 생활은 따분하고 지루해질 대로 지루해져 있었던 것.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는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에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어. 이전의 종교 체제와 습관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나느라. 간단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눈앞에 있다. 이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라. 이 세례요한은 대전환을 예고하며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어려운 선교지에 가보면 낙후된 곳에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지 중에 오지였던 이 케냐의 투르카나라고 하는 굉장히 급숙한 오지 부족 마을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옷을 다 벗고 옷이 없고 신발도 없고 글도 모르고 하늘 아래 이런 문명 사회가 되어 있는 이 하늘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태어났을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한 끼. 다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었으니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명 국가에 살아가던 우리가 그런 곳에 가면 너무 불편하죠. 이미 편리함과 풍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비로소 보여요. 이전에는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결혼만 하면 잘 살 줄 알았고 성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성경을 알고 난 뒤부터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즐겁고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흥미를 끌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허무한 삶인가 눈을 뜬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했는지 뒤늦게 깨닫는 거죠. 유치한 갈망을 하고 유치한 싸움을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삶,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내 삶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왜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가 왜 끊어지지 않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으로 가득한 삶인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헐벗은 삶을 과거에 살았는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맛보기 전에는 영적 빈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내 영혼에 임하면 살 소망이 생기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풍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도 남는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에 더 이상 결핍의 신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가까웠는데 그 결핍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전에는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왜 힘들어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뉴턴이에요.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 옛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저 생존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것. 회개하라는 것. Repent,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옛 삶의 무료한 연장이 아닙니다. 무료함이 아니에요. 축제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쟁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집이 된 것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고 그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뭐 사업이 하나 잘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어디 진급이 돼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가면 새로운 시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때 어둡고 침침한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와는 그 왕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 전환점, 뉴턴을 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척박한 마음에 고속도로가 열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방은요 빛에 끌리는 존재요. 빛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인공 조명이 등장하면서 나방은 낭만에 부딪혀요. 밤에 켜둔 촛불에 끌려 불꽃에 타 죽어버려요. 빛에 끌리는 이 태생적 본능 때문에 나방은 잘못된 빛을 구별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져서 그릇된 환상의 지배를 당하고

0: 무익한 것을 쫓았던 영혼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현듯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깨달음이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뜻이요. 그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나 이대로 살 수 없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 위대한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끝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있고 결핍은 끝이 나고 풍요를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축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누구나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가 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찝찝함이 물러가고 답답함이 물러가고 혼란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환희와 감탄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의 영광에 눈뜬 자로 이 세상에 눈이 가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수영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식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면 건강,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건강하게 잘 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이불과 베개, 안락한 방, 암막 커튼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면 잠을 못 이루기 마련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오후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벳의 찬양, 수고하고 무거운. 이어서 류무룡 김지현의 듀엣 찬송가였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정말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침대는 돈 주고 살수 있어도 잠은 돈 주고 살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잠을 잘 자고 싶어도 뭐 좋은 이불, 뭐 훌륭한 경추 베개, 온도, 습도 다 맞추고 방을 어둡게 해놓고 또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고 온통 애를 써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할 때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안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오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 기간 보내고 있지요. 덥고 습하고 또 비가 계속 내리는 이런 여름날 코너나 멘트를 좀 줄이고 찬양을 시원하게 많이 이어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사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어쩌면 이번 기간에 또 신청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겠다 싶네요. 8034번님, 서울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매주를 가까이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로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애청하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신 0616번님. 항상 운전 중이라 문자 참여를 못했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평소에 애청하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운전 중에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문자 참여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안전히 운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기쁘고 복된 운전길 되시기를 그저 바랄 따름입니다. 신청하신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합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알려진 곡이지요. 그레이엄 캔들에게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 박희봉의 찬양. 이어서 피아워십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두 곡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찬양 위주로 방송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평소에도 같이 걸어가기에서는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려드렸지만 이 기간에는 더욱더 멘트를 줄이고 또 코너도 잠시 쉬어가면서 찬양으로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고요. 9764번님, 이번 주에도 캘리그라피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를 통해서 또 캘리그라피 성경구절 배경 화면 나눠드리곤 했지요. 목사님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코너 함께 했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말씀 씨앗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씀 씨앗 출연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여름방학 같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여름마다 교회 사역이 참 많지요. 그래서 7월 6일부터 21일까지는 3주간 말씀 씨앗 코너는 잠깐 쉬어가고요. 그 대신 여러분의 신청 찬양 많이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말씀 씨앗 다시 시작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서머 스페셜 8월까지 쭉 이어지지만 그래도 가끔 한두 번씩 특별한 분 모시고 또 만나보는 시간 또는 특집 라이브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물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날들이 있을 텐데 또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8097번님께서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하시며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한 찬양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싼 물결을 바라보지 않고 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8097번님의 신청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희주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서머 스페셜로 은혜로운 찬양 꽉 채워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8034번님, 9764번님, 또 8097-798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당첨 문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2027번님의 신청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찬의 첼로 연주, 김은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초복입니다.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는데 이 덥기는 정말 덥네요.

오히려 낮 시간보다 이때쯤이 습도가 더 높아져서 많이 덥게 느껴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더위 또는 매서운 추위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날씨 속에서 환경 속에서 때로 우리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씨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살아가는 사회 또는 직장, 사업장, 가족 등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면, 상황을 만난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때로 내 자신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큰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자족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참 더운 초복, 이날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과 함께 극동방송 행조절라와 함께 주님과 깊이 거하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머 스페셜 행조절라 출발합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꽃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더워지니까 모기가 많아요. 지금 찬양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모기가 날아다녀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모기도 잡고요. 더위도 잡는, 예, 오늘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모기 좀 많이 잡으셨는지, 저는 어제 차다가 그 있잖아요. 귀에서 앵앵거리면은 잠이 바로 깨더라고요. 예, 바로 일어나서 잡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일들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듣고 싶은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가운데 여러분께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회 소개해 주시고 자랑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이 받을 사람 전화번호 쓰는 곳의 문자입니다. 그렇게 우물정 3927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뭐 또 누구와 함께 같이 듣고 계신지도 다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모든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지요. 그래서 그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론 예전에도 그렇고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그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매일 기도, 매일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매일 찬양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은근히 그 의문 부호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듣고 싶은 찬양은 어떤 곡들이 있으세요? 문자로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초복에 삼계탕 잘 드시고 계신지도 식사 시간에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찬양도 보내드린 지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마커스의 푸른 마르고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제 시들지요.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그럴 때 주의 말씀은 영원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영혼은 정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지요. 그 기쁨이 오늘도 단순한 어떤 그림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정말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

이 무더위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6시 30분, 이제 31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교회의 자랑도 이 시간 문자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동안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리고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메들리로 두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메들리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9507번님은 초복이라서 백숙 먹고 왔다고 하시면서 그 삼계탕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삼계탕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엇을 드시든지 맛나게 드시고 또 주님과 함께 드시고 건강에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이제 6시 42분입니다. 6시 42분인데도 지금 그제 휴대폰에 나타나는 이 울산 지역 기온은 32도, 33도를 왔다 갔다 하네요. 32도를. 덥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바깥의 활동은 좀 주의하시고요. 시원한 곳에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포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준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아, 이 찬양이 참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참 잘 알려주는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창기에서 신부로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감사가 더해지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내 모든 삶의 행동 추안에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질수록 또 마음 조절하기도 힘듭니다. 마음도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0: 30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주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나목의 음반에 실린 본의 소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나고 또 힘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승리라는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구주에서 의지함이 영어 찬송 캔디 크리스마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현아의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고요. 천국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리고 강성훈의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97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나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메들리 데이브 겐트의 영어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라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가수 강인원의 매일 주님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꼭 붙드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냇가에. 생명수 시냇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변해도 결국 필요한 스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학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직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숫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일단 사람이 스펙이 좋으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내지는 우러러보는 인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스펙 말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스펙이 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이 스펙이 있어야만 결국 이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은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건도 바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펙을 붙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반드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러한 질문과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주변의 블레셋 같은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강한 피지컬을 가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기대와 다르게 몇 번이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이미 해고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군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의 실패로 낙심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너 병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거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정했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딱 벌어진 어깨에다가 훤칠한 키에다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를 가진 엘리압. 너무나 멋진 피지컬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확신합니다. 그래, 이 친구가 맞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엔 이런 강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손을 허공에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네가 보는 엘리압이 피지컬이나 힘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엘리압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겸손의 중심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스펙이 뭐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게 부족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겸손이 없어요. 단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나갔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옆에서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고 뭐고 헛소리하지 말고 다 집어쳐 라고 다윗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압이 하나님께 거절된 뒤 사무엘은 그러면 이세의 다음 아들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봅니다. 둘째, 셋째, 여섯째,

번째까지. 사무엘 앞에 온 이새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무엘이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새에게 지금 내게 소개한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 일곱 명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하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아, 그 녀석은 좀 보여드리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뭐 형들에 비하면 아유 좀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그래서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기대할 것 없는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지금 그 집안에 자기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기대가 적은, 기대할 게 없는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 각자 멋있게 단장을 하고 자신의 장점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윗에게 대해서는 너는 여기 올 것 없다. 너 가서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에게도 이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이새가 당황하며 사람을 보내 잠시 뒤에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간에 형들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멋있게 단장하고 사무엘을 만나든 말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일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인 것을 다윗도 알면서도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들판에 혼자 나가 있지만 그 양들을 진짜 자기처럼 돌보면서 혹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까봐 눈을 부르켜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수없이 돌을 가지고 그 맹수들이 오면 싸우려고 물매를 수없이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형들도 다 무시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100%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딱 첫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땀하고 이런 게 온통 젖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 거기다가 양들과 뒹굴어서 씻지 못해서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는 모습. 형들에 비하면 딱 벌어진 어깨나 위풍당당한 모습도 없어요.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피지컬은 작고 다른 모습은 형들에 비하면 별로 드러날 것이 없지만 그 얼굴에 그가 가진 내면의 마음의 영적인 것에

아름다움이 그대로 얼굴 속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뿔병을 짓고 방금 조금 전까지 이 볼품없는 다윗을 비웃던 가족들 앞에서 가장 천한 막내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 순간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고 많은 당당하고 멋지고 부러워하는 그 이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 다윗은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교해서 저만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놔도 이 다윗의 한 가지의 장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가 주어진 일에 그 순간 100%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손익을 따지거나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그거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이 만나는 조건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는 몰입형의 사람.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만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여전히 충성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스펙 가운데 하나가 겸손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당장 나에게 빠른 성공이나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이 보장되는 자리를 다 원하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남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으면 그 자리를 사람들은 다 차버리고 나오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일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당장 얻을 게 없다면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헌신하면 그게 반드시 훗날 내가 큰 성공의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를 아시죠? 안다고 해줘요. 이 해리슨 포드가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배우지만 사실 30대 중반까지는 늘 오디션을 보면 낙방만 하던 철저한 무명의 배우였어요. 그런데 계속 배역을 받지 못하고 낙방만 하니까 30대가 넘어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배우의 꿈을 접고 목수 일을 했어요. 한때는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접고 목수 일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숨을 쉬면서 내가 한때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톱밥이나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충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무를 다듬는 동안

그 나무를 다듬는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지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몫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연기를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땐 이렇게 연기해봐야지. 그리고 가상의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몫의 자리에서 시간만 나면 연기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영화 감독의 사무실에 문짝을 짜주는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이 젊은 감독은 루카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늘 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며칠 작업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목수 포드가 한때는 배우를 지원하고 배우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유쾌하고 사람이 너무 성실한 모습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루카스라는 감독이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우들을 오디션을 보는데 그 오디션 대사를 맞춰줄 사람이 없어서 이 해리슨 포드에게 이 대본 좀 읽어주고 오디션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디션도 아니고 그냥 여기 요거만 대사만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역할에 늘 그랬듯이 그런 최선을 다하고 그 대본을 읽어주는 건데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한 루카스가 얼마 뒤에 자기가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아주 과감하게 이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해요. 그때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스타워즈예요. 바로 이 스타워즈 한 편에 해리슨 포드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대중들이 주목하는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는 보세요. 이 포드가 아주 초라한 일상에 바친 땀방울이 훗날 헐리우드라고 하는 거대한 문을 여는 그 땀방울이 열쇠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땀한 방울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진실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묵묵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오늘의 땀과 눈물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예미시 오근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독일이 주목하던 육상 7종 경기의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10대 때 무릎 십자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녀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가 돼요. 하지만 내가 한동안 마음으로는 자기 모습이 인정이 안 되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예미 씨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봐.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미 씨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예미 씨는 무릎을 덜 써도 되는 포환 던지기에 도전을 해요. 낮에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차가운 쇳덩어리를 수없이 던집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올림픽에서 그녀는 무명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망의 결승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예미 씨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0: 상대 선수들은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데 이 예미심한 벤치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긴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미 씨는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무명이고 다른 종목으로 뛰던 선수가 이렇게 종목을 바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불가능한데 그 비결이 혹시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비결이 뭐냐? 그때 예미 씨가 그 기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자기가 늘 부르던 찬양 한 곡을 불렀어요. 말 대신 찬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가사는 이런 거였어요.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않았어요. 뭐 이런.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 힘과 스펙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버텨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사람들에게 자랑할 스펙을 쌓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리,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 그 일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관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례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례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은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의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0: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곱 가지 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헌금을 드릴 때, 큰 복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예배 드릴 때, 매일 영원토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수 알리가 부른 예배합니다였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마이클 베타니가 부른 Set My Eyes. 내 눈을 주님께,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다. 그리고 셉 슐터가 부른 Counting My Blessings 두 곡의 영어 찬양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원한 여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셰프 술터가 부른 Counting My Blessings 그리고 마이클 베타니의 Set My Eyes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 여러분의 듣고 싶으신 찬양 또 사연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띄워드렸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내가 그대들의 성에 거하면 나와 그대들의 원수를 처단하도록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까?
0: 주민들이 대답했다.
2: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가 샤다이 왕께 반역을 행하게 될 줄 저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이 저희 궁전에 거하시며 저희 성을 요새로 삼아주십시오. 고귀한 장군과 전사들을 저희 위에 두십시오. 사랑으로 저희를 정복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전과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사면하신 그날 아침처럼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고 원수를 대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를 근심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자님, 저희는 왕자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는 이 만족이 저희가 처음 당한 쓰라린 시련을 통해 온다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보호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저희를 언제나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맨소울로 오셔서 주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맨소울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키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0: 왕자가 멘소를 향해 말했다.
1: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기꺼이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막사를 내리고 내 군대를 이끌고 맨소울로 가겠습니다. 맨소울에 있는 그대들의 궁전을 취하고 내 군사를 맨소울에 두겠습니다. 맨소울에서 하늘 아래 그 어떤 나라나 국가,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0: 이 말에 맨소울 주민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에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알렸다.
2: 내일 왕자님과 왕자님의 군대가 우리 성으로 들어오신다네. 맨소울을 거처로 삼으신다네.
0: 왕자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 주민들은 들판으로 나가 길에 늘어놓을 나뭇가지와 꽃을 모았다. 임마누엘 왕자를 맨소울에 모시게 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화관도 만들었다. 눈의 문부터 왕자가 거하게 될 궁전까지 이어지는 길을 장식했다. 왕자가 궁전으로 행진할 때 연주할 음악도 준비했다. 약속한 시각이 되었다. 왕자가 성 앞에 서자 성문이 활짝 열려 왕자를 맞이했다. 맨소울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입성하는 왕자와 군대를 맞이하며 거듭 환영의 인사를 했다. 왕자가 황금 갑옷을 입고 왕실의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 동안 나팔 소리가 울렸고 장로들이 왕자 앞에서 춤을 추었다.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군대를 이끄는 고귀한 장군들이 왕자의 뒤를 따랐다. 성벽 위는 복된 왕자와 그 군대의 입성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창문과 발코니와 지붕에 올라가 왕자의 눈부신 입성을 지켜봤다. 서기관의 집 앞에 이르자 왕자는 맨솔 궁전이 왕자를 맞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라며 신앙 장군을 보냈다.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신앙 장군에게 군대를 이끌고 왕자를 맞이하고 궁전으로 안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날 왕자는 장군과 군사들과 함께 궁전에서 밤을 보냈고 맨소울에는 기쁨이 넘쳤다. 이제 주민들은 왕자의 장군들과 군사들이 어디에 머물지 고민했다. 그들이 머물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맨소울 주민 누구나 임마누엘 왕자와 그 군대를 존경했고 자신의 집을 장군이나 군사에게 머물 곳으로 제공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었다. 사실 주민들은 장군과 군사의 시중을 들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다. 마침내 장군들과 군사들이 머물 곳이 결정됐다. 순전 장군은 이성 씨의 집에, 인내 장군은 생각 씨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구제 장군은 정 씨의 집에, 선한 소망 장군은 명철경의 집에 거하기로 했다. 왕자는 양심 씨의 집이 궁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 올 경우 양심 씨더러 상황을 파악해 알리라고 명했다. 그래서 천둥 장군과 확증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양심 씨의 집에 머물게 됐다. 심판 장군과 처형 장군은 군사들과 자유의지경의 집에 머물렀다. 왕자는 자유의지경을 맨소울의 지도자로 복권시키고 과거 디아블루스의 폭정 때처럼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주민들의 선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명했다. 임마누엘 왕자의 다른 부관들과 군사들은 그 외 사람들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신앙 장군과 휘하의 군사들은 왕자와 함께 궁전에 머물렀다. 맨소울의 지도자와 장로들은 임마누엘 왕자를 아무리 오래 만나도 그의 목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다. 왕자의 성품과 행동, 말과 움직임이 그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왕자는 맨소울 궁전을 거처로 삼았지만 지도자와 장로들은 왕자에게 맨소울 거리와 사람들의 거처, 주민들을 자주 찾아주기를 청했다.
2: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왕자님, 왕자님의 존재와 모습, 미소와 말씀이 맨소울의 생명이요 힘입니다.
0: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왕자에게 나아가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왕자는 궁전문을 항상 열어두라고 명했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왕자의 거처를 드나들고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조처였다. 임마누엘 왕자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왕자가 찾아오면 크게 기뻐하며 왕자의 행동을 따라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밤 그 확신을 붙들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케인과 데이비드 리오나드가 함께한 Blessed Assurance 들려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잘 두고 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는 데에서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능력에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여와를, 이길승의 소망으로, 김도연의 주 없이 살수 없네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Heart Found Fault, 할렐루야. 그리고 앤 윌슨이 부른 My Jesus, 조시 볼드윈의 I Speak Jesus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께서 제이어스의 러블레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아들님이 태교할 때 듣던 찬양인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네요.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처음 청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처음 들으신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네요. 예,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버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오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이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희락과 화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이 듀엣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리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테마를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과 희락,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고요. 화평은 peace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다마리스의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기쁨과 화평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의 가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소유는 아무런 위안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들 크리스마스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정혜선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워십메이커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것이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죠? 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도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나에게 오늘의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인식하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AM 1188kHz 극동방송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북녘 성도들, 특별히 외부의 소식이 닫혀있는 이분들에게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아, 왜 이런 정보가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소식과 방송이 또 북녘에 닿을 때꼭 복음으로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내는 누군가의 헌신, 물질을 보내고 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 함께하는 2030 남북한 청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대학원생 현희입니다.
4: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저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와, 현이도 있고 나나도 있고 옥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국민 대다수 과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도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비율로 머물고 있고요.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응답도 30에서 40%, 통일은 영영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통일이 맺히길 기도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2: 아무래도 저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남한에 살아가시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2: 현재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0: 실제적으로는
2: 하거든요.
0: 네. 아, 이 상태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 것 같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내에 북한 내부 체제 전환이나 또 국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수십 년 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좀 궁금합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0: 네, 우리 옥수님.
4: 아, 네, 옥순인데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감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분단된 도에서 오셨으니까.
5: 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에서 왔는데요. 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이 느껴졌고 줄어듦과 동시에 제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청년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0: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5: 맞아요.
0: 그냥 분단된 데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통일의 어떤 예상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속속 네. 발표되고 있는데 혹시 찾아본 거 있으신가요?
6: 그 기사가 보니까 MTN에서 뉴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간 설문조사 기반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0: 그냥 막연한 바람인
6: 맞아요.
0: 거죠.
6: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저처럼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
6: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아, 근데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6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통일 활동가 53%가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0: 네.
3: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희님이나 좀 비관적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좀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4: 맞아요. 아,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위협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0: 전쟁의 그런 위협을 계속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게, 짐처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남북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1: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약간 좀 이렇게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마저도 통일에 대한 약간 지지도가 낮아지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 두 국가 적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런
1: 꼭
0: 활동이 좀 많아져야 된다.
1: 네네 특히 또 교회 안에서는 좀 영적으로 청년들이 좀 깨어 있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이런 좀 활동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물론 어떤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1: 네네네.
0: 실제적으로 통일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2: 저도 결국에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뭔가 통일에 대해 한번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0: 좀
2: 되는,
0: 기획을
2: 저도
0: 해보세요.
3: 찾고 싶네요.
2: 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4: 통일이 오려면 우리 안에서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 사회가 진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즘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0: 분열된
4: 보이는데,
0: 모습이 너무 많죠.
4: 분열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도 더 조화롭게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뭐 출신 때 따라서 남녀, 세대에 따른 이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 한들 남북한 사이에도 또 하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분열이 되지 않을까.
3: 맞아요.
0: 다시 또 통일된 이후에도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커지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특히 북한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과 이제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2: 친해져요.
1: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나 만들어요 같이.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데,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가
3: 맞아요.
1: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 시대가 같이,
4: 맞아요.
1: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2: 생각만 하지
4: 이렇게
2: 말고
4: 뭔가
2: 오늘부터
4: 친해져야 한다
2: 고민해본다고.
4: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저희가 노출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0: 여러분의 각 교회나 학생이면 학생회, 여전도이면 여전도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또 모임이나 행사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3: 너무
0: 해요.
3: 좋아요.
0: 또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
4: 너무
0: 보고
4: 재밌을 것
0: 탈북민
4: 같아요.
0: 교회와 함께 해 보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4: 가야죠.
0: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나나님 어떠세요?
5: 사실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함께 북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거나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 경험하기 전이랑 이후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5: 네, 맞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남한 생활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네.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 또한 우리의 정말 형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0: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와,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감자님은 어떠세요?
2: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변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극동 아카데미 2기를 통해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1: 네.
2: 이런 교육 관련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소소로운 모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3: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 간 청년이 저도 국동 아카데미 2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4: 두 분 동기.
1: 맞아요.
3: 네. 저도 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남북한 남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괴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동방송 아카데미 2기 과정에서 약간 극복하는 기회가 됐었고 이 청년들이 과연 북한에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의 기회만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3: 접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만나야 돼요.
3: 맞아요.
1: 그리고
3: 맞아요.
1: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진짜 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만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3: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4: 현이,
0: 나나,
4: 옥순,
2: 감자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9월 이후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부대를 실전에 본격 투입하며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권력서열 4위 왕후닝 정협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최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성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 시장 경제 회복과 주민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어민들이 연료 부족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 지역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쟁 권한 법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작전 개시 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전쟁 권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국제 원유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이야호가 5만 영엔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중 이란의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척의 유조선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선박 비격 사건에서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발표는 이례적

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선박들을 불법 항로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운항했다며 결국 표적이 돼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협력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항로를 우회할 경우 해협 정상화가 더 늦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원유 물량을 바탕으로 7월과 8월까지는 제품 생산과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한때 배럴당 $63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현재 배럴당 $69 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수준으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통상 3, 40일치 원유를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9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공장 가동률과 제품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해 등 대체 운송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원자재 비용 부담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재고 손실과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 로봇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위험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이 적 점령지역 4km를 이동해 구조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무장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생포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수십 일 동안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보병과 정비 인력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상 로봇은 한 대 가격이 약 $24,000로 공중 드론보다 훨씬 비싸고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람처럼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7일인 내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우닝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친선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교류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박태성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우닝 주석이 곧바로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정상은 전략적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우호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축전 교환과 최고위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우닝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 외교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평안남도 평성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보다 약 3,000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보다 창고에서 도매업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들이는 반면 장사 밑천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와 위안화 가치 상승, 물가 인상에 따라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돈주와 일반 주민 사이의 구매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입사증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뇌물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추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어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돈이 있어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류 물량 자체가 부족해 추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오징어잡이가 어민들뿐 아니라 오징어를 말려 임 가공하는 주민들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연료 부족으로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어획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형 어선들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연안에서도 잡히는 오징어가 크게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민뿐 아니라 건조와 임 가공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징어 잡이 대신 가발, 원자재 가공 등 다른 임 가공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에서는 오징어 조업이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이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인천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2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천안 모두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창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여수와 순천에서는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순천 모두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순천 31도, 여수 30도, 고창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자성의 하늘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희천은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희천 22도, 강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희천 29도, 강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1도, 신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31도, 개성과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게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해산과 평강, 운기, 무산에서는 시간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21도, 해산 18도, 무산 1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청진 25도, 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남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 북부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신앙생활의 궁금한 점 등 또는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북방을 향해

우리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기도를 표현해 주시고 또한줄 응원도 남겨 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실을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드셔보셨을까요? 바나나가 북한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를 살 때 노랗고 매끈하고 단단한 신선한 바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해요. 조금만 으깨도 물컹한 덩어리가 될 만큼 농이 익었을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 수가 있다죠. 상한 것처럼 보여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바나나가 오히려 달콤한 바나나 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달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틀비틀거리는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지요.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연주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십일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위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0: 그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예요. 요셉 목사도 여기 봉사예요. 뭐 다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믿음이 새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안가도 맞서겠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맘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께 예배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루를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루를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도 그 가슴 벅찬 사명을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오늘부터 에스겔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0: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말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에스겔의 말씀. 이 에스겔은 선지자죠. 에스겔 그러면 그 말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에스겔 1장을 가시면요, 이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족속이겠죠. 예, 이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갈대아 강 그발 강가,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혔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 아니고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바로 전이 여호야긴인데 후손으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숙부인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야긴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직속 왕으로, 직통 혈통을 갖고 있는 마지막 왕으로, 합법적인 왕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이제 1차 포로기입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간 거는 주전 597년경 정도가 되고, 이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이렇게 돼 있죠. 넷째 달 자기 나이 서른째 해,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에스겔에게 임한 계시 이후에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대예언서, 그래서 선지서 중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어 있는 큰 대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대선지서에 속한 성경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오늘 이제 25장부터 묵상을 하는데 그 앞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특별히 8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이제 떠나서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열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스겔 25장을 보시면요. 25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 25장은 암몬과 모압, 그죠? 암몬과 모압. 오늘 본문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죠. 에돔, 블레셋.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이웃 나라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이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시돈 이쪽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아주 강대국 무역하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다 유다와 가까이 있고 또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또 애굽은 29장부터 32장까지 제일 긴 장을 할애해서 이들의 멸망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총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 총 여섯, 일곱 개, 두로 시돈까지 합치면 일곱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소망,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역사들. 이게 이제 에스겔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중요한 줄거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 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의 심판,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의 소망.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6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어지는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역사의 출발 모든 예언의 출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속에게 돌려라. 암몬족속에게 얼굴을 돌리라는 건 암몬족속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암몬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모압족속이 나오죠. 자, 암몬과 모압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창세기 19장 36절부터요. 8절까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큰 딸이 모압, 작은 딸이 암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땅, 고모라 땅, 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가 패역하고 더러운 땅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의 가족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이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빨리 나와라.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다 끌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선 아버지랑 두 딸만 겨우 이제 피해가지고 동굴로 소알 지역의 이 동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딸들이 야, 이 세상이 다 망했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할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33절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끝이다, 한계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머리를 쓰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급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가서 성에 피신하는데 아니 술을 언제 가져갔나 모르겠어요. 동굴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술은 챙겨간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술은 내가 잊지 않고 꼭 그게 가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그걸 보니까는 좀 넉넉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자기만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마시고서는 그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이 두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 동족이다.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후손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꾹꾹 참고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역사가 오래 흐르고 모압과 암몬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아주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스파이 노릇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면 망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망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그것에 관하여 또 유다 족속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아하, 좋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의 attitude,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끌려가면 우리 조상 롯의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끌려가는구나.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이래야 되는데 고소하다. 잘 됐다. 이웃이 망하는 거를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가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내 열매를 먹고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다. 5절에 내가 랍바를 5절에 이 랍바를

라빠는 어디냐 하면 암몬의 수도를 라빠라고 합니다. 라빠. 이 암몬의 수도 제일 좋. 그러니까 이 우리로 하면 암몬의 서울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자, 여러분 사람 사는 도시가 낙타의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한, 완전히 이 침공, 대적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불탄 이 현장, 이게 낙타의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죠. 풀만 무성한,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땅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성소, 여러분 특별히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늘 가 있는 그 성소가 이방 민족에 의해 무너질 때 아하 좋다,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것.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유다 족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땅, 민족이죠. 그것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또 이어서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망하는 게 손뼉 치고 좋아하고 발을 구르고 좋아하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저렇게 하더니 잘 됐다. 아유, 얼마나 그냥 고소한지 모르겠다. 요런 마음. 요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로 심판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뼉 치고 발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 3절 끝에서 아하 좋다라고 했던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요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안 되면 잘할 된다. 그러지 말고 절대 손뼉 치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암몬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이웃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 유다 땅의 멸망의 세력들, 바벨론이 와가지고 휩쓸면 바벨론이 유다만 가만두겠습니까? 그 옆에 이웃 있는 나라들도 이왕 와서 쓸어버리는 거 한 번에 다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게 결국 우리도 안 되고 무너진다라는 걸 모르고 저 옆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에이, 잘 되는 것 같더니 망했네, 고습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생,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자, 여기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이제 첫째 아들의 나라죠. 그 앞에는 암몬은 둘째 아들의 나라고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하는데 이 세일은 어디냐면 모압 이제 세일은 에돔 산지를 말합니다. 모압과 세일이 살던 그 지역 이 땅을 말합니다. 에돔 산지. 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얘네들은 특별하지 않아. 내가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이라는 말은 어깨란 뜻도 있습니다. 어깨. 모압의 어깨. 그 나라에 있는 영화로운 여러 성읍들 벳 여시못, 바알 무온, 기랴다임을 열고 연다라는 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그 성문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암몬족 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게 넘겨준다. 동방사람은 동방지역에서 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82년, 81년경에 이들도 함락시키죠. 자, 암몬족 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암몬족 속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모압에게도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0: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멸시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잘하네? 격려해 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향해 심판하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이웃을 가장 멸시하며 무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을 품어서 멸시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참히 훼파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암몬 족속이 보인 반응은 아하 좋다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사진 찍히고 기억되고 있는지 긴장이 되죠. 암몬이 이스라엘의 평망 앞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멸시하였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틀림이 없을 것임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아침, 나를 돌아보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유다의 형편을 비웃고 외면했던 모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관심 가실 것을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기록하면서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자신을 더욱 깊이 살피심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여러분 평안한 날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나의 모습이 타인에게 자랑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스스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전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를 아주 잘하시고 1년에 수십 명씩 전도의 결실을 맺으신다는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가 만만치 않음을 느끼곤 하지요. 교회에 발을 딛고 한두 번 나오는 것 혹은 몇 달을 그냥 다녀보는 것이 아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충실한 성도로서 수년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자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지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전도의 은사도 주셔서 저희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까지 날마다 기도와 수고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지요. 찬송 써머 스페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헌신된 제자 만들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질문에 당신이 직접 전도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군요. 그 질문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나로 인해 전도된 자가 너무도 적구나. 세어보니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니 하는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전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늘 생각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또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고 전도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식물에 비유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씨앗이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지면 우리도 때가 돼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믿음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테너 임정근 씨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20살 청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극동방송에 우리 전남 광양시 옥곡면 배양마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 하나 없는 고향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순수하고 절실한 기도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음성을 담아 정연석 형제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청년은 2025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 순천과 광양지회 운영위원장이 돼 위원들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광주 하백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라디오를 통해 사연이 전파를 탄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한 집사님이 9,700만 원을 들고 와 땅을 사주셨다며 그 헌신이 마중물이 돼 주변 지역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세워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17년째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방송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그랬듯 지금도 누군가가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사연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니 기도를 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심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꾸준히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팅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감찰, 감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 감독하여 살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이 감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섭게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고난, 환난과 원통함,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본능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젖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나태와 무기력을 벗어 던지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관리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설탕이 없으면 개미가 모이지 않듯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를 가득 채우면 유혹은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명자답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키시는 눈을 먼저 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님께 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 안 되지요. 방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늘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은 첫째, 환난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원형이 되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해요. 이 노래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왕이 되어 여러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은 경험까지 다윗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드린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듯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간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구속사의 노래입니다. 시편도 아닌 역사서의 50절이나 되도록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 3절까지 1인칭, 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사울도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은 있지만 사울의 신은 없어요. 사울은 사람과 환난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원망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시고자 그에게 수많은 환난을 주셨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어요. 그 경험이 노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없고 구속사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셨나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나요? 즉 구속사의 노래가 있나요? 구원하신 그날은 둘째, 진노로 응답하신 날입니다. 4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해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6절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던 내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동안 아이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눈을 맞추며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동물 중에 눈을 맞추며 젖을 먹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는 인간이 젖은 물론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젖을 찾듯 멸망과 사망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입니다.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해요. 다윗은 9절부터 16절까지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며 발아래가 어두캄캄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응답인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지고 내 삶의 심판이 임해야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부도와 바람, 건강 문제 등으로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원수들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큰 분노와 결핍 속에 성장한 저는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했어요. 하지만 전쟁 같은 부부 싸움만 계속되자 저는 이혼을 부르짖으며 죽고 싶었고 급기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했지요.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사망의 물결이 저를 에워싼 듯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와 수년간 수월의 줄에 묶인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큐티하면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만 저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어요. 그런데 막내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업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미워하며 불의의 창수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갔을 저를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가족을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한 막내의 방을 깨끗이 정돈해 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아뢰었기에 노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은 결코 볼 수 없던 내 모습을 보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구속사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나만의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결코 볼 수 없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이 저희를 에워쌀 때 사울처럼 원망만 쏟기보다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주께 아뢰길 원합니다. 내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0: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패했던 수제자.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교제를 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일생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역사도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지중해와 이제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핍박의 시대에 들어섰고 박해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실패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힘입어 3,000명을 한 번의 설교에 세례를 주었던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이 핍박을 피해갈 수 없었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 이제 전후서는 바로 이 시기에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의 우리 소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입니다. 라는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바울의 서신, 뭐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의 편지, 모든 편지는 당시에 있었던 편지의 기록 양식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은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해당해요. 이 인사말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편지를 기록하는 기록자,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편지의 수신자, 편지를 읽는 사람을 지칭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안의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문안 인사, 이 세 가지 요소가 당시의 편지의 서문에 등장하는 요소였어요.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라는 말은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그 개념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근접한 단어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고 주한 미 대사가 있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과 외교 장관과 뭔가 협정을 맺을 때 미 합중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와요. 미 행정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와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 대통령과 말을 주고받고 외교 문서에 사인을 하고 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자리에 나와서 미 합중국 대사가 자기의 의견을 맘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자기 맘대로 조약을 체결할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보낸 미국 본토의 대통령과 행정부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오늘날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용례는 보다 직접적이에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딱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어.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할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독특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다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열쇠를 받았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갔고 어찌 보면 실패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설교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고 그 능력을 누가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보였거든요.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이르는 이 초대교회 전체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다 들어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의 죽음의 곁에까지 이르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권위를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 내가 교회에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아마 교회는 충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자신의 경험과 식견과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씀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그 말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핍박의 시기와 고난의 시기, 메마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뭘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이 지명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열된 지명들 중에 상당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의 고향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실제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당시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찌미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자기의 말로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라고 말할 때, 이때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전달받는 이 수신자가 되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교회는 사실 베드로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전도 여행을 갔다는 기록 없어요.
베드로는

이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곳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지역은 누가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지역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지역들이었어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무리들이 한때 있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거나 주역이 되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들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맡겨진 일들을 순종함으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지명들이 의미하는 것은, 학자들은 좀 더 이 두 번째 의미가 직접적이고 실제로 더 온전한 이해라고 보는데,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가 전달되는 그 순서를 말한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시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를 거쳐서 이 편지가 이렇게 배달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직접적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대, 동일 문화권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직면한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네, 이렇게 설명해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이 택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으로 설명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로의 부르심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기 위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방문자라는 의미 아닙니다. 여행자 아니에요. 순례자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고향을 놔두고 타지에 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결혼 이민자들이나 결혼 이주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고향이 아닌 타지에 와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없고 동시에 나그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도피할 수도 없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를 살아내야만 했던, 이중국적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보다 손해를 선택해야 해요. 다들 죄를 짓고 막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입은 옷이 안 어울릴 때도 있고 구질구질해 보일 때가 있어도 우리는 십일조하고 헌금하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우리 구질구질하게 보여도 상관없잖아요. 늘 들던 백 좀 들고 작년에 입었던 옷 그냥 입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이 땅에 미련이 많다고 이 땅 거류민들처럼 똑같이 먹고 입고 자랑하고 쓰고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잠깐

0: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구질구질해 보이고 아껴서 그냥 또 좋은 데 흘려보내고 또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죄를 짓기보다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게 나그네로의 부름일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 절을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1: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0: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교회가 알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특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성부의 미리 아심에서부터 시작됐다,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의미 때문에 종교개혁 때나 오늘날에나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의 양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의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뜻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먼저 이 일들을 시작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셨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시작하는 일들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그러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사실 명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 명사가 상태를 설명하는 상태 명사가 아니라 행위를 설명하는 행위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의 이 개역개정판을 번역한 분들은 굉장히 탁월하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령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명사인데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행위명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해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령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냥 나누어 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좀 띄워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조금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 성령을 통해 거룩해졌잖아.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거룩해진 것을 믿지 않아서 문제지, 믿어야 우리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 여러분, 선포합시다. 이런 말이죠. 이후부터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해진 거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해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거나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책 개혁교회학 4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Perfectionism is a heresy. 완벽주의는 이단입니다. 이 말은 문맥을 통해 볼 때 이런 말이에요. 이미 거룩해졌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온전히 거룩하다라는 이런 완전주의는 이단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를 성령의 어떠한 독특한 일하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거룩

성삼에 대한 소욕이 다투고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다투는 불편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거룩함을 위해 뭔가 하나도 할 마음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뭔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떠한 틀을 우리 안에 탁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의 출발이 되게 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말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결정적 성화라고 불러요. 결정적 성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는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는 성령께서 주도로 하시는 사역에 신자가 순종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도 실제로 굉장히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점진적 성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결정적 성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6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죄의 지배는 끝났다.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너희들은 신분이 완전히 변했어. 너희들은 이미 거룩해졌어. 너희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너희는 해방되었어. 여러분, 이러한 단회적인 표현들로 성경은 이것을 표현해 두었어요. 여러분이 결정적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단독 사역이시고 우리 안에 결정적인 성화의 일들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이후에 점진적 성화의 과정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성령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협력 사역이라고 해도 뭔가 둘이 50대 50으로 힘을 합치는 것 같아서 신학적으로 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라고 제가 박재용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박재용 교수가 자기는 동역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몰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어. 우리가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주도할 수 없어요. 전체의 과정은 수동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협력을 한다 그러자니 뭔가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막 해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이 도식 자체가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에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일 하나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후에 성령에 순종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니, 너희는 순종할 수 있어. 너희는 의의 멍에를 맬 수 있어. 너희는 죄의 멍에를 이미 벗어버렸고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너희는 해방되었고 너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십니다.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죄와 선을 걷고 강을 건넜으며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룩의 길에 여러분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셔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우리 예수님 활짝 씻어 열어놓으셨죠. 베드로는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서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하나의 단어를

0: 가지고 딱 이렇게 설명해 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바랬던 이유는 단순히 감사하라고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거나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오늘 베드로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들만을 기록해두었죠.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그러면 뭘까?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1: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0: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이 1장 2절에서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뿌림이라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앞뒤에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의 전치사에 묻고 하나의 접속사 사이에 두고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 교회가 받아들이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은 짧아요. 몇 줄 되지도 않아요. 하나의 사건만을 위해 기록해 두었어요. 뭐냐 하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을 한 10절 정도 되지밖에 않는 범위 안에서 그냥 딱 설명해 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로 순종을 서약합니다. 그러고 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은 다 이제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도 이 언약을 깰 수 없어.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너희는 다 죽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앞에 순종을 맹세한 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핍박의 시기와 메마른 시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순종을 서약한 새 언약 백성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순종을 맹세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야. 이 얘기 말이죠.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순종을 맹세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는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교회가 죄짓기보다는 손해를 선택해서라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이 땅을 도피하지도 않고 같은 문화를 살아내면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때로 핍박에 넘겨질 수도 있고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과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교회가 기억하기를 우리 예수님 바라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피로 순종을 맹세한

새 언약의 백성들일진대 너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핍박의 시기가 왔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때로 그것을 빼앗겼을 때 시스러워해서 못 견뎌하고 분을 내고 때로 너희들이 원하는 길들을 걸어가지만 너희들은 기억해라.

0: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은혜는 순종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아지신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감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격려와 위안과 위로에 취해한 시대를 살아갈 때 자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나 눈물 흘렸어, 감동받았어, 나 격려받았어, 나 기분 좋아졌어, 나 한번 세게 한번 울었어, 이런 감동 없더라.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진 겁니다. 은혜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힘을 내서 순종의 길을 가라고, 종의 멍에를 벗고 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 주님이 순종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손해볼까 봐 수치스러워서, 없어 보이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돈 아까워서, 본전 생각나서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죽더라도 예수의 피로 순종을 맹세한 새 언약 백성처럼 순종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7월 1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목석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몸이 아프면 일을 멈춥니다.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몸이 아프면 일을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 영원히 정지되니까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왜요? 죽으면 못하니까요. 몸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멈춰야 하고 둘째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정신없이 달리고 계신가요? 내 영혼이 헐떡이며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부서지고 있을 때는 무감각한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가장 많은 눈물이 나오는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용기가 있었던 순간.

가장 많은 눈물은 회개가 터져나왔을 때 눈물이 나오죠.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 때입니다. 가장 용기가 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아픈 상황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춰선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무릎을 꿇어보면 어떨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작게라도, 그 신음과 같은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숨을 고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피아 워십이 찬양합니다. 제목은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 말씀 앞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저는 되실 줄 믿습니다. 2559님 오늘 아침에 찬양의 은혜 받으며 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심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0183님 온전한 쉼은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는 평안이 아닐까요? 아, 6089님 이 좋은 아침 극동방송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요. 또 4657님 7611 9539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그리고 이 링크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8740님 오늘 오빠가 간암 수술을 하십니다. 집도의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완전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아침 속에 이 말씀이 좀 콕 심겨지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이 말씀처럼 정말 회개하면서 가장 많은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는 오늘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 이렇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아침이 그 용기 나는 아침이 저는 지금

오늘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되고 행복한 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인간적인 좋은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간증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껴질 때,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느껴질 나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누가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아침.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펼쳐질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송 또 즉 찬양들 더 많이 우리 힘있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가사에 한번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아침 힘있게 나아갑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봅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잠시 후에요.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게요.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

0: 을 찾아갑니다.
1: 인문학은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미리 주시는데요. 이렇게 인문학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이렇게 사연들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기분 좋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을 고치며를 하나님께 드리며 법과 계명은 쇠사슬이 아니라 좋은 울타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장을 고치며 우리 사이에 담장을 다시 세운다. 그는 모두 솔밭이고 내 쪽은 사과 과수원이니 내 사과나무들이 그쪽으로 건너가 소나무 및 솔방울들을 먹어치울 리 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라고 말한다. 시에는 봄마다 무너진 돌담을 함께 쌓는 두 이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쪽은 사과나무, 당신 쪽은 소나무인데 무엇을 막자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웃이 대답합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담장은 미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담장은 여기까지가 나, 저기부터가 당신이라는 다정한 표시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삽니다. 선이 없으면 사랑도 침범이 됩니다.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공동체가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질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길 위의 아이와 노인은 위험해집니다. 규칙이 없으면 약한 사람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법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차가운 금지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신 살리는 표시판입니다. 이 길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어린아이가 난간 없는 옥상에서 뛰어논다면 자유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더 넓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습니다. 연은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이 자유롭고 싶다면서 줄을 끊는 순간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은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품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줄에 매여 있을 때 연은 하늘을 납니다.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는 목적지에 이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레일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레일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억압되고 답답한 그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양이 안전함을 보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양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때 그 양은 더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감동의 영상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열 분을 선정해서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받으실 분 제가 추첨하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를 어찌 보면 시편 51편의 이 고백이 참 회개의 고백이잖아요. 그 회개의 고백 안에 오늘 힘있게 걸어나가시길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함께 하시죠.

0: 이 문학은 하나님께 오늘 한재욱 목사님의 은혜로운 칼럼, 한 목사님의 신앙서적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4님, 이 복된 아침에 극동방송을 통해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 출근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간을 통해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워주시니 더한 더한 감사. 3154님께 응원의 책 선물하고요. 8723님, 결혼 4년 만에 임신해서 쉬고 있는 우리 딸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5778, 우리 언니가 암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이 책을 선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쉬고 계시대요. 와, 우리 5778님 꼭 언니에게 하여튼 저희 극동방송을 얘기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책 줬대. 한번 들어봐.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72님, 아, 운전 중이라 길게 문자를 못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서 문자 보내요. 감동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책 선물 잘 보내드립니다. 4857님, 아들 며느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책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9691님, 인문학 우리 목사님 책 꼭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책 잘 받았습니다 하신 분들 계세요. 응원합니다. 문자번호 7073님, 울산입니다. 책 꼭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세요. 7073님 제가 알죠.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문자번호 2117님께도 선물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원의 마음을 저는 전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참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문자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열정을 통해서 분명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035님, 책 선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응원의 선물 전하겠고요. 또 마지막 한 분, 4097님, 저 피디님 전파 선교사 다짐할 때 이후로 처음 문자 보냅니다. 책 선물 꼭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4097님 잘 도착했고요. 응원의 선물 전해드릴게요. 선물 소개합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의 칼럼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인문학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이 모든 또 자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요한 목사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은 시가 나와요. 남의 나라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리운데 지금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비웃음과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목마르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른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는 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이 필요할 때 목마름을 느끼고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향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 잘나간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목마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글도 쓰시고 또 대학 교수도 하고 예전에 장관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만족을 위해서 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 그래서 명예에 목이 말라 열심히 글을 썼더니 어느 날 명예를 얻고 유명해졌대요. 또 돈에 목이 말라서 돈에 우물을 팠는데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썼더니 어느 날 돈도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막 가슴이 텅 빈 것 같아가지고 극장에, 영화관에 갔대요. 좋은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마음이 채워질까? 그런데 너무 외롭더래요. 이분은 학자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근데 그래도 가슴이 텅 비는 것이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 세상은 나 혼자구나. 그런 어떤 존재의 절대 고독을 느꼈다 그래요. 수없는 우물을 파면서 명예의 우물을 파고 돈의 우물을 파고 수없는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셨지만은 영혼의 절대 고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났던가, 극장 가면 항상 재미있는 명화만 틀던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갈 곳은 교회가 아니던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아. 제대로 된 교회가 별로 없어.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오진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죽어도 병원에 가지 마라. 그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이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는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슬 막,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닌다고 그런 재미에 빠져서 이제는 교회 안 가는 게 막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막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0: 주일에 교회 가느라 시간도 없고 막 가면 또 봉사하고 하루 종일 막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주일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고 편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해졌다라는 그 말은 그때가 위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한번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이 오르막은요 언제나 힘들어요. 숨이 차고 허걱대고 근데 내려올 때는 사뿐사뿐 그냥 어렵지 않게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편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이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편하니까. 그게 내리막길 가는 건지도 모르고 당장 지금 편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은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먹는데 목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근데 여러분 왜 이제야 왔을까요? 왜 늦게 병원에 왔을까요?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다는 증상을 그동안 못 느낀 거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없어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편할까? 그동안 왜 편하게만 살았나? 편하다는 것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증상이 없을까? 증상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되는 걸 상사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걸로도 치유가 안 돼요. 약이 없어요. 근데 상사병 든 사람에게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고 싶은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면 딱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있는 그 목마름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아픔들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악보에는 여러 음표들이 모여 있죠. 한껏 꼬리를 높이 올렸다가

낮게 깔았다가 음을 올려라 내려라 점 하나 찍고 더 길게 노래해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라고 열심히 안내하는 음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 위에 있는 음표들은요 사실 아주 잠깐의 순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숨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죠. 심지어 곡이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음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노래합니다. 음표의 쓸모를 다한 거죠. 조금 오래 걸려도 어디든 호흡도 시선도 길게 머물지 않는 이 짧은 음표들. 하지만 그 짧은 음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찬양이 완성됩니다. 문득 이 음표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 삶이 이 음표 같을 수도 있겠다. 아주 짧고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안내하는 작은 표지판 같은 그런 역할.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음표 같은 삶들이 있기에 예수님을 찬양할 줄 모르던 이들의 입술에 찬양이 피어나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가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음표라면 그 어떤 음표도 그 어떤 인생도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매주 이 시간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세너십과 함께합니다. 우리 팀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2: 네, 곽충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난주부터 오랜만에 제가 마이크를 켜드렸죠. 우리 네.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저 수줍은 목소리. 자,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초복이었어요.
3: 네.
0: 네, 여러분 좀 몸보신은 하고 오셨는지.
3: 네.
0: 교수님, 아주 눈이 동그랗게, 네. 어떤 걸 좀 드시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3: 그날 다 드시는 걸 저도 먹었습니다.
0: 아.
3: 그런 일이 잘 없는데.
0: 네.
3: 어제는 우리 딸의 메뉴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줄 서서 영양을 네. 또 이렇게 보충하고 왔습니다. 아유,
0: 잘 다녀오셨군요.
3: 네.
0: 따님과 함께.
3: 네.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어떠셨는지요?
2: 네, 오늘 저는 어제 초복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0: 네.
2: 오늘 여기 와서 몸보신을 하는 것 같아요.
0: 아, 어떤 의미죠?
2: 네, 우리 하은 PD님이 예. 오프닝 멘트를 하시는데 오늘 유독
0: 네.
2: 마치 크림 파스타 위에 트러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귀로 먹는 듯한
0: 세상에.
3: 먹고 싶네요.
2: 크리미함 위에 향긋함이 탁 올라가 있는.
0: 세상에. 아니, 목사님 확실히 남다르시다, 표현력이.
2: 그래서 보시는
3: 그러니까요.
2: 정말로.
0: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주일 10시에
3: 네.
0: 또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3: 네.
0: 이번 주에 들으시면서 오프닝 멘트 참 궁금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시면 네, 들으실 수 있다는 네. 점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우리 전송은 선생님. 네, 오랜만에 마이크를 좀 켜드렸는데 여전히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세요. 어떤 한 주를 좀 보내고 오셨어요?
4: 저는 특별한 일은 없는 한 주를 보냈고요. 어제 또 초복이었는데 저는 또 닭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닭을 못 먹었습니다.
0: 이럴 수가.
4: 조금 아쉬웠고요.
0: 예. 네.
2: 이런 일이.
3: 그렇게요.
0: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3: 그러게요. 네.
0: 그럼 뭐 다른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 소나 네, 어떠한 네 아니면 좋은 버섯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영양 보충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그 한 PD님께서 항상 주마다
0: 예.
3: 저한테 이번 주 근황은 어떠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잖아요.
0: 맞아요.
3: 역질문을 네.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0: 예.
3: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뭐 내부적인 어떠한 그런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3: 네.
0: 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0: 근데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왜 늘상 이어오던 그런 한 주에서 좀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서 좀 벗어나면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는 약간은 당황스러우나 그러나 그렇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는 책임

0: 있어서 네, 영양 보충은 못했지만 아, 네, 오늘 할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내일이 이제 또 휴일이니까 아, 맛있는 거 먹고 네, 푹 쉬어야겠다.
1: 네, 여러분께 항상 우리가 새로운 근황을 전해드리는 것도 새로울 수 있겠지만 오늘 음악 용어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하은 PD님의 그 어떤 근황 방금 말씀하셨듯이 늘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아마도 도돌이표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네. 여러분 도돌이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까지 부르고 나서 그 도돌이표라는 지침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칫 우리가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늘 새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운전해서 가는 길이 어제는 1번 골목이었는데 오늘은 2번 골목이에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것에 계속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걸 즐겨하지 네. 않기 때문에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가 지겨움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도돌이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0: 아, 네. 네,
1: 중점을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네. 오감찬 송가는 제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렇게 저를 어려서부터 네. 제가 교복 입고 새벽 기도를 좀 오래 섬겼거든요. 네. 그럼 그때 꼬마의 모습으로 기억들을 많이 하세요. 학교 등교하기 전에 교복 입고 온 모습을. 네. 그래서 아유 우리 꼬마가 그렇게 방송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듣고 있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0: 감사하네요.
1: 아 도돌이표 같지만 정말 이 오감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하고 아, 네.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오늘도 그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참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늘 애청해주시는 우리 오둘둘 6번님이시죠. 폭염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감 찬송가와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로 기도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세너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찬송가에 깃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주제 찬송가가 어떤 거죠?
1: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찬송을 들으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저희가 마련한 것은 극동 오페라입니다.
0: 오.
1: 극동 오페라. 여러분 오페라는 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0: 예.
1: 일단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종교개혁 기념일 챕터입니다.
0: 아, 종교개혁 기념일 챕터.
1: 네, 기대하셔도 예. 좋지 않을까. 저 혼자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찬양을 들으시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0: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새 찬송가 586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521장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의 가사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온 선언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을지를 염려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끝났지만 가나안 문화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여러 우상들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앙적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지금 선택하라.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과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었고 야곱이 우상을 버리게 한 그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일까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어떤 신상이나 어떠한 제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인정욕과 성공욕과 자녀의 잘됨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지금 선택하라. 그리고 먼저 자신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0: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언약 백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극동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감동에 젖어있느라고 제가 한 템포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광고처럼 드린 말씀대로 극동 오페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2: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오페라의 정의부터 조금 알아야 되겠죠?
1: 네.
2: 자,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오페라는 저희가 접하기 쉬운 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말로 부르기 때문이죠. 이태리어로 불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뮤지컬은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가면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1: 네.
2: 가장 큰 차이로는 오페라에서는 성악가 분들께서 주로 노래를 하시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야외로 나가면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뮤지컬에서는 배우분들이 핀마이크 달고 나오세요.
1: 맞아요.
2: 그리고 노래가 빠지지 않고 스토리라인에서 본인들이 춤도 추고 하십니다. 오페라는 전문적인 노래 영역에만 들어가시기 때문에 춤이 나오거나 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 무용 단원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 네.
2: 일단 찬송가 파악하기를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 네.
2: 제목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2분의 4박자입니다. 또 이렇게 가분수의 박자가 나왔죠.
1: 그러네요.
2: 자, 2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4개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음표의 구조는요. 4분음표 3개 위에 3이라는 숫자가 써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 3이라고 쓰여있는 이것의 어떤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셋. 있다는 표.
1: 셋 있다는 표.
2: 셋 있다는 표.
1: 저도 기억났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2: 자, 4분음표에 셋 있다는 표가 합쳐지면요. 2박자라는 박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셋 있다는 표가 많구나까지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할을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1: 와.
2: 자, 총연출의 임소희. 오늘 박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 감독에는 우리 송은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1: 와! 덕입니다.
2: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솔리스트는 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다역을 하셔야 될 우리 하은 PD님께서는 낭독과 또 노래로 하는 낭독이 있습니다.
1: 네.
2: 용어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걸 담당하시겠습니다. 자, 낭독의 하은 PD님이십니다. 박수 자, 소개가 끝났으면 저희가
1: 예.
2: 짧은 연습과 함께 리허설을 거쳐서 한 편의 오페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목적은 특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어떤 목적은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로 쉽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페라에는 목사님
3: 네.
2: 아리아라는 영역이 있고
3: 네.
2: 또 말하듯이 노래하는
3: 네.
2: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3: 네.
2: 우리가 뭐라고 하죠?
3: 레치타티보.
2: 성악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치타티보를 오늘 하은 PD님과 제가 할 거거든요.
1: 저희가요?
2: 네.
1: 네.
2: 그런데
1: 알겠습니다.
2: 어떤 건지 전문가분의 그 어떤 먼저 예시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사로 우리 송우 선생님께서는 첫 코드만 한번 쳐주시고 목사님께서 레치타티보는 이런 형식입니다를 맛보기만 한번 보여주세요.
3: 네. 어느 민족 누구게나
2: 여기까지입니다.
1: 이렇게
2: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1: 그 어느 뮤지컬에 아주 네. 유명한 구절 중에 누가 죄인

0: 이런 느낌 같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1: 오늘 여러분께 낭독부터 시작해서 아리아 레치타티보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레치타티보는 방금 송은 선생님 우리가 오늘은 그냥 피아노 아니고 어떤 버전으로 맞춰 놓으셨을까요?
2: 오르간 버전으로 맞춰놨습니다.
1: 네,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합시코드라는 악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서는 가장 오르간이 비슷한 음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음을 쳐드리면 하은 PD님과 제가 조금 자유롭게 대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1절은 아리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파트가 무엇인지는 목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바리톤이신지 베이스이신지 테너이신지.
3: 네. 다 가능합니다. 오~ 네.
1: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베이스 같은 테너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 네, 알겠습니다.
1: 네. 1절을 아리아라고 하는 솔리스트의 그 기량을 발휘하는 노래로 들을 건데 네. 일단 아리아 먼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0: 브라보라고 나와야 됩니다. 네. 아리아를 하고 나면 보통 관객석에서 네. 브라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여성 솔리스트가 부르고 나면 브라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남자와 혼성으로 불렀을 때는 브라비라고 합니다.
1: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0: 네, 그렇지만 뭐 브라보 하나만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흥이 깨지진 않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절과 3절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 이게 하은 PD님과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참 이게 마음이 우러나야 돼서 자, 레치타티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제가 우리 송우 선생님께 사인을 딱 드리면 앞에 코드만 짚어주시고 하은 PD님보다 제가 먼저 출발을 할게요. 2절, 네. 3절 동시에 갈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끝나는 지점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1: 네.
0: 내가
1: 아니,
0: 잘못했어.
1: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딱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0: 네, 그러게요.
1: 결연하게 가사를 한번 읽어와 주셔라.
0: 아, 자, 주세요. 제가 순간 잘못 읽었는데.
1: 리허설이니까 괜찮습니다.
0: 네. 네. 비겁한 자 물러서나 네. 용감한 자 굳세게군요.
1: 그렇죠. 일단 감정선 다시 잡으시고 여기 비겁한 자부터 가겠습니다.
0: 예,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1: 네.
0: 우리 목사님 지금 웃음이 터지셨거든요.
1: 아니.
0: 아까부터 웃음을 계속 참고 계셨어요.
1: 솔리스트 분께서도 연출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따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웃으시면 안 됩니다.
0: 자, 알겠습니다.
1: 비겁한 자부터 가겠습니다.
0: 네.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잠시만요. 연출이 웃으시면 어떡해요. 열심히 하셨는데.
1: 레치타티브는 유럽의 그 오페라에 들어가는 건데 방금 창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0: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어리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맞겠어요.
1: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큰맘 먹고 지금 어디까지 오셨죠?
0: 비겁한 자에서 용감한 자 굳세게.
1: 낙심한 자는 저부터 가고 3절로 넘겠습니다.
0: 네.
1: 주세요.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그 다음 3절입니다.
0: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1: 네, 꼭 음정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0: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1: 진리 따라 사는

0: 이 강세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따라리라리라리라 따라. 아. 그래서 첫 번째 박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말할 때 늘 첫 번째를 탁 잡으시는가 요거 조금 생각하면서 아. 연출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마지막 4절은 합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4절은 우리가 합창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음악 용어에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돼요. 가사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 네.
0: 또박또박 읽으면서 가사 전달의 중점으로 4절을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반주 부탁드릴게요.

0: 자, 요렇게 우리가 네. 리허설을 끝낸 것으로 하고요. 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낭독, 아리아, 레치타티브 합창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동작을 본인들만이 가지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못 보시니까요.
1: 네,
0: 다음번엔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가지고 노래를 하고 리타르 단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 지금 악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는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네. 합창에서 마지막 구절만 반복을 하고 아멘에서는 피아노 없이 제 박자대로 아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 어떤 선언문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처음 시작은 낭독입니다.
1: 오.
0: 자, 그러면 여러분 극동 오페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극동 오페라의 낭독은 우리 하은 PD님부터 시작해서 아리아에서 합창까지 마무리합니다.
2: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0: 갈등이 지고 완만향에 가리라.
1: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0: 진리 따라 사는 자는
1: 전진하리 언제나.
0: 템포를 살짝 당기겠습니다. 합창은

0: 마지막 낭독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1: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0: 오늘 택하라.
2: 와!
0: 디엔드입니다. 네.
2: 야,
0: 정말 일단, 저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내용을 사실 운전 중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 네.
0: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소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하은 PD님께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자. 레치타티브는 정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자.
2: 예. 네.
0: 하은 PD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다음번에 또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 두 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튼 근데 정말 왜 오늘 교수님께서 이 찬송가를 오페라 버전으로 준비해보자고 하셨는지
0: 네.
2: 너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리듬을 타게 되는 게 있잖아요.
0: 네네.
2: 어느 음인지
0: 그렇죠 그렇죠.
2: 뭔가 리듬이 신나서 리듬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0: 네.
2: 가사에 확 몰입을 하게 되네요.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유일한 오늘의 솔리스트셨었는데
3: 네.
0: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어떤 동작이 전 정말 공유하고 싶었는데 저희밖에 못 보는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어떤 느낌을 담아서 부르신 건지 그 솔리스트로서의 그 어떤 역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일단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불렀고요.
0: 아, 네.
3: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한다면 지금 반드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음성을 만들려고 최대한.
0: 네. 정말 모든 파트를 넘나드신다는 것을 네. 실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언제 오페라 연출을 해보겠습니까? 악기 연주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기회도 오고 자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찬양을 들을까 싶습니다.
2: 네.
0: 오늘 어느 민족 누구게나는 안단티노라는 조금 느리게 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포를 조금 당겼던 이유는 어떤 결연한 의지에서 늦음으로써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즈음에는 나아가는 진취 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였고 아리아로 들려드렸던 1절은 아 정말 선율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절에 하은 PD님하고 저의 그 어떤 코믹 버전에만 집중하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 코믹이 내용... 아니었는데요. 저 굉장히 정극처럼 했는데 네,
0: 저도
3: 호러
2: 아니었는데 호러라뇨.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호러라뇨.
3: 예. 소름이 돋았다고 지금 메시지가 오고 계세요.
2: 아 그렇네요. 네네네.
3: 정말 손을 끄셨다고 하는.
0: 네. 제가 내용 전달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저조차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2: 네.
0: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창에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연하게 다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고수하겠노라라는 그런 의지의 찬양을 여러분께 오늘 짧게 극동 오페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2: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께서
0: 네.
2: 네, 아까 이제 목사님 소개해주셨지만 네,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베이스 같은 테너에 소름 돋았는데 PD님 때문에 더 소름 돋아서 에어컨을 껐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모닝 오페라 처음인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오늘 좀 새롭게
0: 네.
2: 많은 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0: 네.
2: 무엇보다 이제 준비해 주신 교수님과
0: 네.
2: 또 아리아로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음악 감독님의
0: 네,
2: 연주와
0: 네.
2: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려놓은 저까지
0: 그렇죠.
2: 이 시간 참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수고하는 우리 오스너십을 향해서 네, 응원과 격려 그리고 사랑의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0: 네.
2: 오늘 특별히 가장 감동적으로 이 청취 소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좀 보내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가능한데 목사님 번호 몇 번이죠?
3: 네, 샵 3927번.